0: gyur khu na war nyen ba
1: yang zhi chu zhi tu ba
0: xie ji yi le ji ba
2: nyam na zhou e chu ba
0: tu mi ke jue bian ba mi ri yang nyen
2: mi ri yang nyen
3: singling ge kung kham sa ngana cho ngar gyun si mi ri yang nyen si pe ri ze le ze na chen zum chong so nga ne thing di le zin ki zo gyung pe ge chu hi ti rin khu me thing ge cho na mang phi sum cho pe sung ri ji pe ri ze chap yu na ki chap zin thong ka ji le dim che di ngam ju ju ge hi ti rin ngul ya thing ge cho jin thang mi be zi dong si pe ti bu ge ta chap zin ti na ni ya pa ma ni ne sa ta gyang di xian yu le le ge che ne yu pe po mu tu zhe che ba ge be ne su ge ti Teng du ki xiu nu nam le chi ki gen pie pa ma ta nyan tu de lo me pie neng chu na so le pa me sim na pu ju ma to me pa ta le me ki zi dong ti ni jin tang xie tu me jin kan ki ga ce qi de me bi xi gen pie pu ju zi ka kuan bu yu pie ke pa ma da do mang zam ta nang le mang zam lo di nyan tu de bie tu xi le jin zi ki chu ge dian pie Kim Chang Gyeong Gui Pye Biu Gui Che Xia Jie Neng Wen Le Ling Ge Nie Chep Zin Tong Ho Rin Tang Mie Bie Zi Dong Xi Bu Ti Xian Zhuo Na
4: Da Xiu Da A Jie
5: A Jie Yong Yo O Jie Da Ye Bie Yong Go Yuan Bie Jie Yong Yo Wan Da Ga Ru Bo A Ma Jie O Jin No
4: A Jie O Ning Ge O Nu Si Ji Ba Jie Da Xiu Da A Jie Xia Ri Xia Ri
5: A Jie Ga Ga Yo Bo Da Do Ba Jie Ne Sa Ji Zie Jie Nie Si Ni Yo Do Ngan Ga Le Ge Xi Zhu Hu Jie Jie
4: Ma, ham de no na. Chila gang ge nie ki. Mo su ga le ka ye.
5: O.
4: Ma wei. Ten ge zo. Ke bun ge ki. Ke lam ji na ye se de.
5: Mo ne.
4: Cha ne ba no na.
5: Ya sa ta. Ke lam ji na go jo di.
4: O.
5: Ke zo bun go zo ko de ke lam ga ne ne. Ke mo shu ne ke ga no ru bun ge ke de wan di bun gu. Nga ne.
4: A mo. Nga bun ba se.
5: O.
4: A ji nie se. 니가 잡이 저거 쭈르 쉬어야지 봐 아집
5: 치다 쨈징 안
4: 나 들려 뭐 야 놀시다
5: 어어
4: 네 맞아 보다 하루 정 안에 치즈 뱃
5: 뭐 또 나래 카면 내 원에 주워 그러 너
4: 아마마마 현재소 미즈스 야제나 비샤르지 주노 중지르 나도 봐네 까 뉴뉴 봐사 다이네 알모니 지뚜다 다 보밀다가 줘봐스 쇼고다 눔다 자베초 나가 루브 키제 찌찌찌가
5: 야사다 이 나반다게 하고 미니가
4: 어
5: 아니 봄에네 우드네 냐가서 저 쇼고 테딜 갑 싶지 바다
4: 뭐시 봐
5: 에 종셉 렌미 다 쇼고 리스토 눔르디 베베 루루르 시방아
4: 어 봐
5: 어딜 파이기
4: 야사모 나 파마 봐 깨지면다
5: 안다
4: 나 갈래 가지 못으니
5: 어 어저 어저 알레오
4: 다 땡기네 고르 놓은 것도 빨리 돼봐 부모 부모 뭐
5: 어우
4: 난 미메 줘봐
5: 야 사다 이 줄러도 봐지 친다봐 아니 랑소르너 구드노
4: 오빠
5: 안도 로용도
4: 가봐 나도 봐지 샤쇼 질라
5: 어 샤오 고셔도 샤쇼 어도 샤
4: 야 뭐나 봐라 흘려 저 소샤
5: 응응
4: 야 다쇼
5: 요요 다 나 주요 남사요 요요
4: 다이니 봄시다 버게다디
5: 강까지
4: 가만
5: 다 들이 나온 곳이 질라 나가라
6: 쇼고바
5: 쇼고바에
6: 어
5: 쇼고 어찌야마 라스타 라가지 요미 어찌야마 덥게 덥게 하듯이 질리사 어어 아마
6: 어 바비 니부유
4: 요요요 바비
5: 알레 니자로가 들인 덥게 하고 가래 심질리사
6: 어
5: 뭔가 가만히 마 조제 쇼냐나
6: 요요
5: 아 진짜 같이 노냐 같이 노
4: 아 마마마마마 난제 암스 온데 누스와제 다 대상 쇼가 내 니르고 루스 삼지 바키요 보면 자들리트 니 키노 니 키노스 가지나 이제 슈가 인 라
6: 야사다 보니 카페 보지 봐 집 다 쇼 자동가 아
5: 봐봐 쇼 야 쇼
6: 나를 쇼
4: 안에 하르
5: 밥 자도 함 추다
4: 어 밥 추시 동안 매줘
5: 요
4: 달래 시집 가자
6: 야야야
4: 야 봐봐
5: 그래서 괜히 그냥 가봐지 말 좀 재미들이
4: 子伯母，嗯，可把家伙上家，嗯，你奶奶，嗯，俺们可把我赶紧家住呢。
5: 呀，是的哒，啊，干哪的呢？
4: 俺们，嗯，我们那土家给家惊喜就是这哇。
5: 啊，是的，爸爸，惊喜是哪样啊？这里把来给交给，俺过了没说呢，来算了没呢？
6: 阿妈，伯母，啊。골매셔낸미소라레마르차요
4: 오빠네
5: 아로보아멘
6: 사제젠데아멘데노셔도아마봄나체땅내드스
5: 오아마
6: 약시제
5: 나함나십지
4: 아체땅내드스나지인데게보면날님카셰제깡게세모디게냐제도인사가디
5: 님카셰자
6: 부모저를밥에제나어도스님만봐밥도언니게겨운겨셔고지매비어디봄나별로제님가시에세제대하였으니와
5: 다마별로제도돈이되지디글래디리방알레그치노레그치노대개조사스나어어알레요요어어난데사요다샤람사요요요아쿱스쿠시샤람사요요
4: 그치
5: 바바아마给你加通几下，你看这不多路，赶紧去我的车。给你加通下。
4: 不多路没，莫。小伙子，咱明儿自己点嘛噻。
6: 现在这工资哪都叫我涨涨吧。
4: 这，我祝你吉哦。爷爷的车，小伙子去弄的几天呢？新买买就是咱买就吧莫，让家拿牌去吧，听着吧。
6: 这，俺呢，大你老人家这对俺特别懂我的。
4: 特别让用啊莫，这，他这俺出去通去。아르게
6: 아레워보아다보면누다들렉저그런겨녀와
4: 유연녀와
6: 제손지내언니로소세니노
4: 가가요
6: 다언니노르다텁시소노
4: 다텁시시다유샤시다보모
6: 아지텁시지또노오제
4: 야사텁시가한도님바다
6: 텁시보나나시
4: 다모게게지처음에저킹사사시아이제나간바다
6: 야쓰다봄노을때아채도덥시다바다미드보나야지롱도누때다내미드깜짝그렇지잡사배드공도나찬나도갑지미니기난잡시비오니와
4: 요요요요봄에들어쟁이지나가지노
6: 오요다도땡
4: 겨봐요요요요요
6: 요다쳐도야다땡겨
4: 봐
5: 봐봐아마아니괜히나룰룰제도샤나괜히내개가쇼사깊시한제대도샤당간일지좀아래봐봐엄마나직전종주나려래님니좀떼고사안직전롤레도도매괜히깊시한제나룰룰제대도샤나좀다
4: 에지보모
5: 어
4: 봄나누제진나니깊시한제구도떼고하디
6: 제존제
5: 아스다다도샤봐봐
4: 어
5: 누루응위만레스쥬你看你，我得从家前去哇，超市去。你那刚过过雨吧？我得那刚过那雨，俺可拉心不上坐下。俺娘就转，
4: 这不不不不不不，努西达努西达。阿子呀，爸爸没比下过你我。爸爸没比下雨，没事过呢。我们那比下过雨，姐妹吧的，比下点阿妹真的阿妹过没事呀。
5: 阿妈，
6: 我也是不不，阿姆过，他也个心不接的哩。
4: 哎，这，他住个在那边下来，就看几年没。
6: 也是他看几年不然吧？边下的嘛嘞，俺你没干过多少，
5: 没干嘞。
6: 哦，
5: 干的没干。
4: 接东西。
6: 干的。
4: 哎，这。
6: 刚刚你说没呗？就是爸爸能有。
4: 啊喽。
6: 妈，就是爸爸能有，俺是出手的。阿子，
5: 爸爸，
6: 伯母，我出手的阿妹的，妹妹，就是爸爸怎么去？他就拿住的。
5: 早就拿出去，
6: 快
5: 拿好。
6: 他们这些米，天冷些，那边三点米，开不？就当家对，我阿妹的
5: 不。阿妈，我弄阿妈，
6: 弄啊，
5: 弄。
6: 啊，俺对弄石头不？阿妹的弄石头。但我的个是那干那菜椒饭，就是把别他们这些米，通这的，米做不是夹子大的。
5: 啊，大。
6: 弄
5: 阿妈，我弄。
6: 弄啊，他阿妈他不弄对弄石头没呗？就是阿妹独自娘白的。就是把别是啊。他们这些米，一日子种出这么钱，米嘞少吃点就，吃点就
4: 没事。
6: 走哪得着？
4: 哦，你弄啥的？
6: 啥子的？
4: 俺那一出门就都看见姐妹的。
6: 啊，这当然的，伯母，咱弄啥的没得
5: 저래 밥이 루 아마
6: 아니 봐. 가나이고. 런런 맹간.
5: 어, 런 어.
7: 그치? 부모.
6: 어.
7: 봐봐. 맹간 저기 갱집 따로 참아서.
6: 엄마. 아 남의 맹간 저거 와서.
5: 어.
7: 남의 맹간 저거 와서.
6: 어.
7: 암소 치제서.
5: 야사다.
6: 뽀 니게네. 땅 엄마 남의 맹간 같이 가서 원.
7: 알레. 아이 남에다.
6: 아니 욕셔.
7: 욕셔.
6: 만져.
7: 만져.
6: 생각해.
7: 뭐라도.
6: 아, 진짜 괜히 꼬지. 가나 알고 다 맹간 좋아하면 괜히.
7: 뭐 지슈다.
5: 세지 부모. 너셔다. 아미 봄나게 장시노.
6: 어.
5: 메비.
6: 어.
5: 봄나게 앞도 니로더 님 가셔야지 틀려제 되나. 그래 아비 나치다 딱세 자주여 와게.
7: 봐.
6: 아, 진짜. 나 님 가셔야지 틀려제 된데 너디글래.
5: 어.
6: 너로. 렉니 뒤지문에 딱딱 수에 사줘야 된대 봐.
7: 알레.
6: 아지만 스쿠니 괜히가 된 알 가바지 마 교제 되나.
5: 가바데
7: 어디 어디 두께스 보모 따티 꾸티치 보모 아치 따티치 보모 따티레렉트 사자 다 보모나스 보
6: 아치 대범나스 오고 봐봐
7: 어 봐봐 난다 오메미 드셔 누루 누루 누루 밥 난다 민나
5: 야 사다
7: 야 다 개지마 마디 쭉렉트 사비 유산지 마디 뭐 쭉렉하며 다쇼 다들 마 뒤. 자간 토쇼. 아니 니만이 더 놓게지요네. 뭐 매지만 봐야. 자간 놓.
5: 강에 거지체 타. 나 봐봐.
7: 아우.
5: 부초 소교나. 에르 죽래나 로니 숨지 체험 봐. 봐가.

0: 대보디 메가 체지 딱 체지 같은 거
1: 욕쇼다 봐봐 아니 님 나게 믿어 차와 죽을 내려 잡디 노가 죽을 셉제 없으니데 좀 봐. 내 아니 로저
0: 욕욕욕
1: 로저
0: Ti, Pomo, on a ti mebe babe.
1: Ti mebo.
0: Ti, Pomo, sta, papta geni lo ni me. Ama, no dio na, usu doji sa. Je za, babe, am ti lo doma jam jam ti chi go za. Geni lo ni me, wo ba.
1: Ba, ama, ti ni ngam ki zi shui go ma ma. Ye ge sa, ge te.
0: Yo.
1: 我当的，今天的布置咋解决的？他们你装神的来是呗？我用过万把手机。
0: 我们那母亲，那个军机嘛不给。
1: 机嘛不。

0: 大家不急，念些哦，给啦。大家呢，想到多少来的？来，给啦。哦。这是周丹国线双广一。
1: 最近写的下不住车板开，最近日内马娘工被堵，东京俺都上面解决人，解决人，解决人，俺都上面解决人。一天天的气象全部涨，送给宁波那位普朗民，从沙巴这边宁波洋，看最年年伊拉我们就买，我们就买，我们就买，看最年年伊拉我们就买。今年拉都这是张年松。
2: 出不对线，中了啊！这叫那么对线，明日坚强人，俺最顶着力量叫说啊，
1: 叫说啊，叫说啊，顶着力量叫说啊！
2: 给了俺最，来给了。我呢，没得看说，能行没得话。
3: 给了。
2: 哦，
3: 大姐，俺出对路了，刚进县城都呢。
2: 让俺最差不多如何给？当局巡警一边把这得到满座一千件。
4: 一句壮志节，
2: 也不是我用的话。来，
1: 给了。
2: 大姐，那俺出队路，我那最爱的，难道没有呢？哈哈，中了嗦。
1: 哎，大姐，那俺。
2: 哦，用嘛嗦。
4: 大姐，那俺。
2: 哦，公公么子？
1: 啊，是给了。恭喜。哈哈哈哈，
2: 其他都点着小马达，你也是那其他都洗脚了，叔叔全打的都要要了吧？现在其他都吃着都也是有的。
1: 啦。
2: 是呀，哦，我也是呀，对呀，对呀，我出来去了。哦，俺做虫子拿了，俺做的周围小些看不见墙都要的。
1: 哦，
2: 我去了，可是给你们丢的呗。哦，用啊用啊用啊！现在其他在马前，哦，进来忙个米呀，滚入接下。
1: 来来来来，
2: 这是到我那叔叔虫子送把去啊。哦，走，收。多谢收，多谢，多谢，多谢，多谢，多谢，多谢，多谢，多谢，多谢，多谢，多谢，多谢，多谢，多谢，多谢，多谢，多谢，多谢，多谢，多谢，多谢，多谢，多谢，多谢，多谢，多谢，多谢，多谢，多谢，多谢，多谢，多谢，多谢，多谢，多谢，多谢，多谢，多谢，多谢，多谢，多谢，多谢，多谢，多谢，多谢，多谢，多谢，多谢，多谢，多谢，多谢，多谢，多
1: 남서 콩키 첩센 통우카디다 세난 초베젤이야 디진키 안수 미리 양년 시피에 리젤리 젠티 슈차서 샴러 링게네 모티 치지리체 셴바남 센조나쇼
2: 미미다지키 안수 라바라 추기지
3: 미미부지키 안수 르부르 추기지
2: 추추디지키 안수 추주 렘바치
3: 작도 유비 지주이 무치 신세 렘바치
2: 미치키 저양시 경주 최초
3: 냠조 리미 저원이 냠지 된데 양천시키
2: 서초 강시키 유티 민남 경월치
3: 미리카키 김지 야게다 퇴문 고비니 중화 미리키 속자 내서다 뚝슈 내서 저원 내서 제이

0: 남목의 튠지 회계기 남내 년준쇼 간들히게니 센신바니 중야미마 군급 룽티 리군기 회계 진남이
1: Kuchita wa chumulian jia kong

0: 항상 유리만제 저랑 저랑 같이 되모이나 대다 저랑 내 생신 나오죠 반대는 중앙 룬전 년체 시차를 내고콘 벽에 저랑 히 대통 랑이 제발 렌즈 된 바도 나는 대양 히 도만 남아 렌즈 내 뒤에 당 안에 렌즈 된다라 생신 나와 도지 체시오 제 대링의 렌즈 뒤에 나오이나 완전 표정 소리 룸링 히 개개 제모 화 메롱 파 저자 쇠는 제메 라딘의 쉬니 제니 사크 예네탕 제방 안주기 네체 세쉐 테기 도노 샤구베 차르소 겔라니 가무시탄난 주임베 나부츠 틀르랑한 신진나와 가스슈
1: 이제 사크세들이 야 당뇨병세 진 사크세들 다다 저 책도 하면서 신이 사크 집으시데 가게 키면도 아 년도 년도 배셔다 또 내가 시지래
0: 제 넘어 렌제 공덕 경락의 슈바타 대령 계는 챈디 나이나 응은시 다체 조티 진이 사크이 내 제바테 배셔다니 대령 계는 챈나 경락의 졸리나 주시 단념제 제초기 나오주지 배체 제제년나 다 진이 사크 내기 녀몰라 땡게 요시 진세는 녀월 로셰시 다 잠제타 장리라
1: 今年三个月，你破开天，上没去把节目的情报嘛是，罗娟简单就话拍摄杨文有拍，得了没草莓个多个情报男性多。第二天，俺去学学你给老年，多少看点小故事呢？啊，我们阿说，英吉的呀，罗宋军很好，很多的上班呀，这里英吉的做了呀，没人是在嘛都不了呀，我们糖尿病这个，俺是不偏农业，得了进入三个月那啥因素有嘞，哦，对，那年的还就牛牛了，我就是，这里现在进入三个月那啥的。 패치와때에다음주로게게뉴뉴지레마도패치와때는산인이시잡아그래미니파지세네이시에버리마기요저다용거래데코산인이시사마디야리야세세초라도못보통고조마자바티에르포마기와차마기와차디차노소바차차노소바드차차도마노야데네코자마노가차데모자데에나로소그 당한노르게따다포아치바치마데게동니무제데차소바차치바 그세계를개발지모자나그물로보는늘진도요라와아니늘진도메시기냥카드마다침보리데코손제마자베이나그밀롱아케마트그냥조야라소바아베메시도보리단지공리야베데나차게통보이나자바도지바데타뇨베징사고나서는게시나꼬마도지바데코마게라소라소지세게마데칼레칼레니마르지코니마지아니콤바도 방고소로그르 꾸마지코니크르 데데신도요르디노잉게코칼레칼레칼레
0: 朗诵唐诺宾都是个多的，看看马德门都是个多，老几年了，看要马的，他都卡拉都说啥子？对呢，老什么音乐剧的呢，多的多的些些呢，可你当没不带。今年三个月内的台湾人这个年纪也蛮强的，你老给学把他，他们家长了，难得破解，没事给他那条康有马些，一人用你学腿人这些，你忙不弄些拍。
1: 别呢，你同那位超级年龄堂，刚年同学扎西年龄真年，没么子把敲巴通，卡每个年纪说大不要些，对吧？那不错，可是到马来吧，当年的破巴登克兄弟，年纪么子，拖囊通，啥子些有点好讲开起不是？他妈年龄俺老说个，俺看从他妈些女，他年别是年的，嗯，春秋一句一样的这里呀，啥嘛？
2: 俺家里头就有出去没杀马扎吧，萝卜熊大些，年嘛对吧？但俺老是说，不哩呀，这样吃就自家里要的下面呢，俺那说话的是一家亲的，打啥个的动个的，哦，咱几不动个的，就几不嘛，到那派头嘛是，不个几不动些，那啥年的你了吧？哦，咱对你没得过的，老多个，几不动些的，年没把些，俺那三十几不些，女人不得他那，这几不凶个了吧？咱几不的几不的，那个几你嘛看些，那我看些几不嘛都用个了吧？就像三九年的，那样咋咋些的，该钱不的，别那今年。
1: 下马拉萨吧，通三扎巴嘛一把，穷拉萨吧，东扎巴嘛一把。唐尼本那年的，今年三个那啥的，下扎巴了嘛都，光不那年下九年年的，没去下家去过去家扎三扎巴跟那啥的，就啥子那时候，我们那不碰扎巴的，没这些走嘛都要嘛的。哎，这些了，打电话了呀，行路卡了，别没事个那年忙不起来用的，俺啥了起来偷个都唐尼本那啥的，托马托马的了呀，俺老是打，就干的卡个，拉马就个，就说碰到嘛打起来呀，下马拉去，俺那过去见过个的要嘛的，别想着我去。
2: 그만한 유연한 인물이와 되게 중요한 거다. 다다 시도 돌려야 로춘춘 몸보시라 용거래. 다다 타나 로다 놀이 용거. 다 가르치는 다 사마 자지사 사마 뜻을 요때 남은 자 때는 실로 장정 보온이 다 뜻으로 제안한 자 문자 때 제사 때 안에 로봇 내장도 휴침을 내용거. 다들 휴토고요 말이. 그거 세바도 그거 그런 게 돈이 야본 제트는 안에 건나게요 말이.

0: 야소자티
1: 레당한 제소하지베 이전에 티바탈 미네 탐제 세네 연배 공더 갤럭시 존 슈소 안주 찹시 토에 네탄 타가나지 진유사 그이네 더다베이나 문고 세제 요바시 제스 대외다 마나 코네 남발헨제 가시 샤준자 잡아 요바타 포아 준자 첨본자 유에나 연나 체랑기 리포 답시 세디 가시 차치 만타바타 덴제가 네던자 쇼나 인지 문제 세쉐 니게 토네 도나 세주데 하장 개체버시 디나 가시 땀 말레바 네더 포바 땡게 쇼지 나 최가 도나 간다 시고레스나
0: 다 나 사디 좀 봐야 안에 타기 메바 타기레 가로서 타기 돈 못 지바레 뭐니야 소소게 사마티 잡나 샤마다 뭐 뉴스에도 라바나 나 차리데 다 촌은 사사메레 에리 피주나 뭐 촌라 토야노 나 뭐 리브나 느리노 촌레서 뉴스아 제르샤 촌레 코로나 나 차도 뭐아요라 마 나 차 여백게 느리 저 뜻이 뉴스아 그 사마데 모사 다 뭐 뭐지게 타뇨베나 사마 팽게레스 그 팽게레스는 되게 가르 팽게레스는 촌은 나 차도 토문으로 와 팽게레 대 팽바스 초거로 와 이나요 타니 사마 세나
1: 当然，从今年三月以来，年底的菜市场开始热起来。第一呢，当然从差农业、俺菜园、绿色牧牛的事，到小巴花东北街地段，各式唱阿布跟绿色的，原来托不赢呢，今年三月以来，年底的菜市场开始热起来。原来什么时机去吃你的鸡翅，吃上去炒去俺菜园的菜的，就进来给不赢呢，他这样今年三月以来，年底的菜市场开始热起来。
0: 对吧？可是当地这个年轻人，天天眼睛门前，确定的门框能着起，前来的门把了干着起，门同学的还将开起不是？当地那个大东车嘛，他把现在用的现在国家马中线、马地把开起，但工把地把没把国家没把对不对？这是我头那大门嘛，咱从啥开起的？没啥不搞的，俺是中央的部门的，这是现在大东村子土个东西，天天要不要的？就是说，这说这边呢，那边容易给他去抢药了嘛，过啥没起没从啥？当地那个嘛，那俺的印度跟你说个说的一个，一个。 别给卖的，要么那看见买这个东西，就当差农我吃的买家园的这种，别没事给他带我吃的，他他妈的忙着完了，买些那这看见那这，他说给要不吃这个药的，他等于讲也等于，现在个买吧，起码多个，他这种，就说多了呀，今年的别人咱们的，这几三那糖尿病这哈多个生意，妈妈三个了，这哈多个生意，等这些，哎，等这个人不是现在阿啥啥不了，我这些，现在个买过了这个卖的买不开嘛，你别给没说这些，谁个都是，看见的中不学问了，等这。
1: 小时候都能够吃的，没送广告东西去，就是咱们的作业。本来就加个那用不给买的买，人嘛，我给刚刚妈妈爸爸跟他啥的，给你扣。他得学，我就认识谁的个些，他得吵架交个多，交个多，小时候嘛，吵了我吃，交个多，他得不起来的，都没送嘛，交个多的，他都学个牌子。交吧送个嘛，这个老板给买单也得给钱我的。这送的上班，老板没给买的，说带现金的嘛，都感觉嘛，就几十没得买也不行，谁带给买吧，他看见钱开买吧，可能兄弟些。 这种在这种直播中差个，俺家没用的直播个加码车型，下家用的电视机，俺买没用的，谁去办个嘞？差个买牛牛这个加头加头个都拿牛牛塞，但加码的呢，那就是没上啥个个嘞嘛，都俺家。

다데 베그 소아르 바타나 나츠모기 초아니기 바타 드와인 드와 하존치부 여자 어 답베자는 나츠게 바든 주주 어 나츠 베그 리조 쪼르와 데그 노로라 토마르 텐데 송여자 메존지게 그바치레세나 어 그바제요 지금 노로도 네타지데 쪼르라 니파그노도 츠리완도바 니차가 츠리와 삼네테 소아르발라테 정고사 마체다 정지게 고카 차체 메케즈이나 소아르바게 된다 곰시트 초 초와게 곰시 야보테 로조체구지데 된다 그 송바예자 된가 츠베게 다지 사찰라지나 토강게 모차가 있는다 다 초와데 마운치쇼데 산나 나모니 존테 와 페루게 소리다 레오하존 쳔보요 데코르게 자지다 톤지다 마체다 초와게 롤로드 차가 원래가 죽이티 소아르바게 소바 노지 냠모부치드게 라타시바 여자 데페자는 가츠게 베게 소아르바티게 니팔 아타나 가츠게 바딘 제지게 제파포 유토요 덩고 문다지이나 코마타 멤버자 데는 가츠게 초아게 토라 공시 옆에 예찬의 존데 그런 공로사 자다니 치짱아 슈바야 내가 저기 영자게 시바데 저도 통통 잡은 자지이나 지는 그로 멤버들 니는 가서 그 베게 아 아젤라는 게

0: 제파포 코니스 자전조케노 코레가 코나즈는 진내마 니는 요거 저거 소화기 도시야무기 나타체 괜찮지 코로나 못자들이 시장마 근데 대발에 어 대다 베디 소르기 노든다 디노로 샤와쇼랑다 소화시기 고마트 소 틀리즈 시킨즈이나 어야 츠리와트라 해도시라 여자
1: je gonde nya jan chala ju somba no shi ta pe meng no la yon tani nga chi nam ju chui gu gom shi de ha chong sa chi mu shin ba song yu re sen du nga chu nam ju chu chu chi zi gu do sim de ji ge tani chui gom shi yo bu shi yu na nga chu ge de tu na yon gen song yo bu shi shi de ju ri kong ge somba no shi da nga chi pe ji su ri pi ge jong lu no de yu nam ju ji gom shi zong bu tu su ri pi ko ji jong lu ti chan da sa mong bu yu pa tani nga chu lan de ta ngo zu shi song
0: ᱛᱟᱛᱮ ᱱᱟᱱᱨᱟ ᱪᱤᱱ ᱠᱟᱪᱮᱨᱟ ᱛᱟᱢᱦᱮᱵᱟ ᱪᱮᱱᱫᱟ ᱢᱚᱝ ᱥᱚᱱᱪᱤᱨᱮᱨᱟ ᱛᱮ ᱞᱚᱜᱚ ᱥᱚᱱᱪᱤ ᱜᱮ ᱯᱟᱛ ᱱᱟᱨᱚ ᱜᱮ ᱢᱤᱝ ᱜᱮ ᱛᱷᱚᱱ ᱥᱟᱵᱟ ᱪᱮᱨᱮᱥᱱ ᱡᱚᱠᱚ ᱜᱮ ᱢᱚᱨᱤ ᱥᱩᱨ ᱜᱮ ᱛᱷᱮᱞᱟ ᱨᱮ ᱡᱟᱯᱪᱚ ᱭᱟ ᱫᱟ ᱛᱷᱚᱱᱪᱮ ᱭᱟ ᱜᱮ ᱛᱤᱱᱨᱟ ᱥᱤᱡᱮ ᱥᱮᱡᱮᱢᱮ ᱛᱟᱯᱥᱤ ᱥᱮᱡᱮᱢᱮ ᱯᱟᱸᱡᱚ ᱜᱮ ᱡᱟᱯᱪᱚ ᱥᱮᱡᱮᱢᱮ ᱛᱮ ᱞᱚ ᱨᱮᱡᱤᱱ ᱛᱟ ᱪᱮᱢᱚᱱ ᱫᱟ ᱪᱮᱢᱚᱱ ᱨᱟ ᱛᱷᱚᱱᱪᱮ ᱫᱚ ᱡᱮᱪᱮ ᱫᱟ ᱡᱮᱪᱮ ᱤ ᱛᱟᱯᱮ ᱡᱟᱠᱟ ᱪᱤᱫᱟ ᱱᱟᱝ ᱟᱪᱜᱮ ᱛᱟᱝ ᱜᱮ ᱭᱟ 정도 저저박이 지라 라퍼등 같은게 뭐야 벨루스 지금 머리스라 아 통제장이 여라 다른 배자는 같은 나런 게 시험 같은 게 다다 이번 어제 뭐야 아 머리스르 뒤나 나는 손치나 르바송 게 뭐야 배제 찌띠나 때 뭐야 대체던 제르고 나라 어 지자 어라 뭐야 찌찌는 대체던 제다나 그게 당기네 어야 총체 접제게 대파트 지라 대 총체 접제게 지라지 뜻이 놓는 시제 뭐부터 태여 봐라 당은 저게 어 대놓로라 민사가 저게 어야 대토바티는 지도 그치 자치자니 놓라 적거게 때 돌로 만큼다 돌을 랍수기 된다 손도지 쳐봐라 혼란게 흥이야나 들었지 쳐봐라 대게 총체 되는 것은 머리스르스 좀 돌로스르스 좀 어라 오타텔레이나 호야 시지스는 제지 쳔부저들 자요라 등노노라 조우등 아츠게 아 벨로스르 마츠데 돌로스르 만나 소총 간데 소코 메콘테 진데즈 호야 어 쭈고 오타텔레 마츠데 돌로스르다 등노노 머르스르 여러와 데다 칠로기 소르 다로다 돌로다 소르 칠로스르 송데셰바 다 돌로스르 칠로스르 송데셰바 테스르 송부테 냠도 페이지 동그스 동지게 와 든다게 차지세요. 이거 다때기 지라때 나츠게 벨루스르스 좀 마코트 차카 다 제모다 제모
1: 제데요 다티바트 벨루스리테타 젠타 다베요이거 지진소디나 다 수리거 용루 진진 코나마임파 자캅지 메리사크지 송종 초딩거 드니 야지그텔라 니반 주숑 슈지동이거 드니 중국 대통 카자타메바지시 Tenang atsi jan tshi pe ge jiren chu the nya jan se tong ka ta she ka kong ki teni ni be lu shi ri me chun chu tin ji su la ji sa ying gen len thong jiren to che tong a thong lang sun zu ba ji ji she long sha ji chu she bi ma ri sa ka ji shang chung chu tin kong ke mo ji ji ku hun sa tu bu le si chen bi me chu ya ji ni ba yong ten chung ji che ri chen ba ri ཁོང་ཁེ ཞེན་ནི ཏེན་ཁེ ཐེ ཁ་ཤུ ཏེན་ཁེ མ་ཤོང་ཨ ཐོ ཤིདེ མན་ན མན་ནོང་ཡི ཅིན་ལི ཤོང་ཨ རེ ཅི སོང་ པ་ རེ ཤིདེ མན་ན མན་ནོང་ཡི ཆ་ཅིན་ ཐེ་ནི ཞེན་ཧ མ་རི ས་ཁ་ཅི ཤོང་དོང་ ཏོང་དེ ཅིན་ ཐོ་དེ ཁོང་ཁེ མེན་དེ མན་ན གོ དོང་བོ མན་ནོང་ཨ ཐོ ཁ་བ་ད ཤོང་ཅིན་ ཐུ་ཡི གོ ཤིདེ མན་ན ཧ་ཅུང་ ཀོང་བོ ཡོ་ བི དེ ཐེ ཉེ་བེ ལུ ཤི རེ ཏོང་ཅིན་ མེན་ ཁོང་ གོ ཇིམ་དི ཨོང་ ཁེ ཡེར མེན་ ཅུ ཅེན་ བི ཀོང་ ཅི ཤིདེ མན་ན ཉ་ར ཁ་བ་ ཐོ yiren de li bi mena yi chung le de nu de ngong pe ji la ka kan che ju chi song nyu yu pa ri de ne nya jian si chi zhen gu yong dong yu pa ri

치주다 된동 쉽게 심바테 자제 니슈 전이의 정중직 파르규 명예 파라 랑게 김낭진 시균 로줍든 뜸마라 콜라시뷰 앙니브라 리뷰 송된뷰 치주 뉴종 시시장 양타오이 로드도 낭진 파르제 자제 니슈 전이의 정중직 심바테 치동래 응세 퇴비 격범마세 낭진기 파르제 다와시 뜸마라 주제니 연 균종 토뷰 중국 낭진 체가 치로 후다 동화되니 로규기 럽균다 튐바다 콩베기 도시 서바라 자와 초베 탑주기 쳇답시 임바타 안주 계급카드 냠도 니베 냠게다 군다 냠도 강주 톱규로 쉐신유 지주유 주제 도베 지조고 이 갸치로 단데 냠레 냠게기 넘바 서바뜨바데 지접수지 시진핑키 급시베 중국 계지 낭정음아 된조지 고조제 교토 주된조베 담시 난급 중국 로덴 규르밍아 점닝라 총례 고급 냠주 체조 인시 낸되나유 시진핑키 중국 낭진 체자 치루 동교로 응아르웨 낭진 체대 묘종 토뇸 공배라 그대 동교인 중국 낭진 묘종라 그대 동외 사뚜 배둔 그 망도 동왔다 개잠 주외 록두 총둔기 시종 집에 낭진 총소기 세도 레수 동와 탄잠 유미 지종기 낭진 총소 레눈 체조로 그대 동와 타고르 계급 내 낭진 체 망도 동화제 제주 인시 송유 수준 계급 침부식 인백원의 랑게 딩이 콜라시뷰 레그 낭 띵섭 쇼신 뒤매 규기로 따라 투몽토 기벤 토규로 끄지 제비 증명기 소자라 교수인유 랑게기 에시아 샤르 난디라 카초베 고이 냠레기 뜬서다 거궁 인백원의 탈로로 되도 광시 이 치조뇽종기 낭진 치제 너닝기 퇴송불에 계진 휴쟁아 파봤다 도겐 적지다 응아르자 두눔 레뉴소 튜네기 튠기 규제 낭진 치제대 용료 파주로 끄지토비유 광시 방정강 주게 두눔 레뉴 길에시기 치동 낭진 레그테 삭보르 땜보다 파제 세계기 넘버성 봉은유 길에기 경고바 류춘 레이 마주 규제 센진다 세순 림지 체바 있나 돈 70주시행은 낭진 체배 고주지다기 띔슈 균두응아 치루 침받다 총재 렌자야 야부총유 제주유 제주 계급 침부식 인백원에 랑게니 계급도 서구 개다 족줄 학점기 묘종록다 조보 임받다 중국 총재 콜라시뷰 치동래야 구직의 뉴부 현재 균두응아 치루 침대 인신 증링 염주기 총재 침부로 교류유 이시아 샤류 신제다 뉴질랜기 오수 현재 유럽기 샵수소 뷰리 현재 대배 망외 균제미바라 중국 총재 표숨 지조수 동신 여바다 퇴송 원둔기 락제 직제다 가제 훌라 지중 뷰리 마주 교제제 낭진 체바테 중국 수준기 제다 커섭다 댄도 동교다 린단 제다 지순토 동교루야 대교 개침부터 비유 가구 지접수 이 수장 순바 왕준기 개낭기 벤조 균두응 렉소 쪼바다 제주기 명은 배도표 균제미바라 뒨토바다 뒨네 갸지 제주비 콜라시뷰 뷰리 총소 대회 망와 롱수 쥐토바마세 점린 계급카라야 중국 낭진 체제 체로 당외 초연에 총래 팽기 대회 망와 토규를 제주유 중국 예지 낭진 음마 둔소니 지접수지 시진핑 공우매 추구다 공우매 둔바 공우매 구지 공우매 구디제 낭외 점린 토 낭진 주제 조보로 체배 계급 림배 둔소 통마티 임받다 중국 정규가 점린라 총라 공무예외 지득 개칭부지리 급급의 중국 계지 낭진금화 둔소 촉배 바라 님 계주야 매봤다 계급도 서구 급주 코구이 길에 책동 이길 학점기 길에 기침두나 쇼규 견제샤 신유진 디나닝기 퇴송벌에 길에 갤 학점 만두친유 중국 계지 낭진금화 둔소 주기 주장 쉰바 우정평기 다르게 집에 뺀종유제니 나신 짐두나 쇼겐 주쇼 인바다 어리킬레기 견제석배 시균 치슈 인신 파렌스다 인지 뉴질란제기 킬레기 민예 견제석배 시균테 너닝레 개생유 탈루턴도 으시야다 아비디게 튼제기 치둔크 림부르 체대 콜러시비 호조기 계급 대배 망외 낭쟁음아 둔조기 디부디 폐주 야부 체교리야 구디 동규 인시주유 랑제기 정궁아 낭쟁 체제 체로 동원이 급둔기 지덥식 민바라 테니 점닝라 카초바다 중교라 카초바 드문 공비라 구디 동아 제기 푸벨라 섬시 체바식지 점링기 소라 림주 림보다 점링기 촘라 균두가 갸기 동아다 뛰네

0: 据前边周中最佳白天气德西千人堂快就一心母女求救。你不萨萨县土民族机构每人贴个了自家牌，协助军队啊点头动就谈。萨萨县土每人贴个了自家牌，根据日期提供家己动就谈。财经预备三年期，我了心情能够谈，贴近心情来给我谈，我了面康图对不谈，贴近固定面康期在团打了普及民族机只有中央与县土贴个了自家牌，取得前排的主动求救。来苏北西在民族根据地面给的钱托工钱，新建来给的弱日前排中央政策结构，全用来我就是用来解决。苏北三十县土民族机构的托单谈，是不是财政监督局发的？代表了七十七路动作。沿用的三十县土民族机构东镇谈政策调配来的给人流进去，处在前头的动作。三十县土民族机构每年贴个了冬季交通农村循环的年柱集中区别云片蓝水推上的动作贴个了冬季绿柱突破前头的动作农村透过他就区别人流进去出在前头的动作三十县土民族机构西九天人流进去出我城内交通牌的规定动作盲区听我阿爸没给了给民族根据去查到地步唐不没给了给民族根据协助了修女交通米格尔奇完成这部谈目前七百集，米格尔奇民族根据地地谈一查谈，诺尔顿一查，伊顿一查所区别，米格尔奇民族根据习俗扩展切就谈，民族根据切真谈，与米六对地谈一查，平均地图谈，两句起手切了动作。你不，民族根据地人流习俗人不了切就，民族根据地人流进去关注习俗谈，民族切顿跟送趋势流动。提醒面具跟送闲谈样图就在家我所及协助出席采取谈面具跟据安大谈基础跟据卡了电台跟据拿修改了面都规划谈面部规划当即就在所及各自面具推展期推动切真大度谈那么直接及协助扩展切的拓展协助的热衷谈内部主盘面具跟据其就在所及内部直接突破切就谈米格尔给面具根据一查了电台根据拿修改了地摊企业人摊拍卖是不是扩展解决解释？
1: 这个内部人被问清楚，从东部说三百个亿，从来损失我来赔我七百的，总共的债券出到东区国的三家七百，你都七九数用着七百的。今年总共的债券特别冷人不来解决了七百的，三家呢，从中东的从刚起的就就人不了修建起的，想到重点的从东点来的。这个新宿中的相当中的前天吞在中的全部所的组织人不来解决的结构技能的朝鲜从的能真起杀工的从刚谈不足不的特忙你们送去你这世界就是贵设备了贵的东西所对吧你呢总共从来的两年杀对的比例从的对就是贵的东西贴什么家呢朝鲜准备总共的目的起来的给其从对了这个本意追不的阶段的特殊存在，总共的创造力表结构，原来唐不得你把孙不接，你们这头边再就这大对就说等于，所以总共的创造的协助扩展力就是天，什么讲呢？创造的数亿级别创造它，创建的创造度比在结构用啊规定的，格那么就按能蒙遍扩建总共数力表的规定动作，从端的心力、人力，如果了内中间绝对空白了规定动作说等于。
0: 这个流控内部为内区，你假如从马给卡塘北初步弄出东开罗马泡沫区，你不如弄出主导度不变，开疆破坏接受立柱什么谈，谈的再不如弄出主导度不变，壮大谈接受土葬所里一把水。第二，控诉特殊塘北本地的居住地拉洋滩热入性一把水。查出去，你同你说赠送路了，弄出东开顶住七八年，谈的控诉人性参论群我通过各处的机会把水都解决把水。家族社会操控开金毛铁不能弄出开些是经济泥土土，可能得被俺婆婆解决。天年，从马去卡塘北初步弄出东开罗马泡沫区，你不如弄出主导度破百，开疆破坏继续七八十年。弄出主导度破百，开疆破坏呢？初步弄出东开的苍龙出的各自实现了，可因他初到去，我特出右派脱单了，开始养隐形。感谢南塘电视的七八台都能初到去，那么些苦肉体会肉身起来。军队忙活，弄不动开路面，弄不动开老菜场，新钢铁，让这体外团圆。初到客居六千起，王蒙地铁，初到都六百个新钢铁，真龙七层图。看一些呢，弄不破些底部军村委托， Tsulubtan, Tsulungi Shukin Tipe Wanki, Mogduya Mare Yum Yakatan, Yen Yun to Tursipe, Kalu Gurgur, Tiwe Sipsaki Lanza Tungi Huji Jubashi. Nimuru, Namtu Tudu to Pope, Jesu Litu Sunpeji, Timuru, Namtu Tudu to Pope, Jondar Chiku Suhu. Namtu Dongi Luma, Han Monki, Mwentu Guji Chepe, Tokun Suli Yubashi. Sasu Suli Batan Dunte, Tsunguki Tongze Timachu Jope, Han Monki, 남주토게 Tiringi chudo du bo pe legen li chu chung wei ji, komu rengi le ngui zin tiwe ka se chung yu la, le qin yu sa le gyu ti, chudo ki legen ka tang, geng rin gya zu legen zhu pe yi qi yang qi ru qin yu. Tsuma ki ka tang bu zhu bu namru dongken loma pomo chung ni, ni do ni shu sak sum toru, namru dongken dim zhu qie ba yu, tsuma ka zhu lop qin le le ba xik shi. Ni do ni shu zep si lu da wa xibar, ten tang bu ki gyang pul wei li chu chung wa tang, lo sum nang, namru dongken loma pomo te da ni, rigbe xiong lu lop chung qie ba ni, namru su yi ju ri qie ba par, chan lung chung yu ba shi. Le qin, kong chu tang dong, jiong dar zeng jin nang, den pi qie pe, jiong dar lop qin sang ma li chu qie gu ba tang, lop chu ji wei jie si li chu qie ba ji, tar tep chu tang bu bong di nang yu yu yu ba shi.
1: Di ga li gu nian pe pe ni su, ge si ji jab kang ki, du gang ki ji su meng wei to dam su yi la, Sobjio ye gyu kor ki ge si jijab kangi tenbib jira che bata. Nye tong nishu zidu lu dawa gube ci nishu ni nesung laklin da gyuri. Tenbib tere kyun tunze nishu yu bata zowo shamsa ki nangdun te tenbib che yu te. Jigni limba da ju be kekung gyachiru tongyu. Du kangi jisu mungu langne kangla ju bata cega meso bata. Rangdu kangba jiksu da rangdu kangba dile ki chungu ju baso ki te du kangi jisu mungu lincho baso gyu. 대신 뇌관계 지수 멍외기 마조 코르규 탑람 의장아 갸지 동교시 니니 토담시 없이 뉴주 치르 동교 레즈베 뇌관계 지수 멍외 림베 리슈 줄로 답대로 동교다 뇌관계 지수 멍외 주소 신도소 개용 격공수 펜준 예지다 펜준 켈린 체교 뇌관계 지수 멍외 부주로 초대다 산의 신도 이등 위빈 동린 소지 내고 답디다 레주 토부 용화라 그디 동교지 숨니 년각문고와다 춘진치슈 체르동규 뇌관기 지수 멍위 토담디네기 쾌용다 차창와 내라 피부제기 이둔 신규 체주마세 개용기 이둔 체진 냠주 디귀토 조규지 신이 럼루기 캡갸 체르동규 개기 소종 팀디다 닌시뷰 럼루 민베 레슈미나 대신 법둔 레슈미나 제기 랑드 따라 뇌관기 지수 멍위 주소 체초받다 덴빕 따라 디종기 시주 잡교 농주 치 초보지 가세 수교제
0: 디게 레코네 비원네 추 다와게베 치 주군인 주최 앙순베 장제 제제 미슈 푼데 니부티 셀롱 총례 지디 풀규 사드 수다 규토 편도 제바탄 미슈 푼데 럼통 괴베 차세 당보 응데 키베 그림다라 간소 신친 민친 총 주최 서버규 앙순베 토도 데랑아 퍼버시 Tini, rangye ki, Mishu Pundye gagze lagze gyardu pechu chepe te tope, cege keji xienxi yinla, Zhuqiu Angsunpati rangye ki kolam to dila ngan shubatan zhi gamse to qir duwe, gejin ki Mishu Pundye tangbu tere gyuru yubashi.
1: Diga legu nan bebe ninsu, Nyedong ni shu zidu lu dawa gebe ci junga ningi genyong junggam nimu ting xibe to, Zongun xingjin ki sanay cexi, Junggam tunze ki rindang tongboro GEP 10 lakze cexi ngun su lakdara chebari. GEP 10 ni junggam malaki kodun chebe ngubo kodun da nyumji shepshu tesin ringne shepshu so ki rindang la cebib chebo chebashikri. Zongun ni zengsum chunggu yinbata, tojang zasada, kyakrum kyaksa, ceziw so ki junggam malaki rik pyuzum sogu yubama se junggam nebib kyang mikseri. 대공 계급기 제유 10지 체시 캡자 제유미 원자 투문기 체시 대 사드 믹스의 중간 말라테 용접토 주 각부지 다딘 캡자 제베 체시 대 초보 사드 GEP 10지 선의 체시 동작서부터 계급기 인지 등기 제베 중간 말라 릭 등기 멍시토 캬룸 중간 말라다 감세 중간 말라 현다 사도 냄바마세 믹제 구지테 서지우 대령의 존재다. 사도의 격세 텐사 도장경의 남아릉신 균형 등장소 캔데믹체 사도년대 주요다 사소 자지의 속자 촌의 그 순종 편제기 세비비 입수에대 조별사도의 중간 말라라 십지 내 기부총유 세양 제시대 조별사도의 중간 시배 토사족 준 제시 말라낭로기 접적해 진식 인백은의 친중기 토세족 준기 편제라 등조 치바라 각제 대교기 뉴부튼교지 곰덥지 마라 송원기 다등기 제시 겹라 제바대 고급수 제대 중감 튼제 기진다 응군교로 제배 남수 균등아 퇴고 창도 동왔다 십지 제제 변조다 지조 공백이 땡조 말하나 주대 예종사비기 멍을 도지다 중감 튼공기 개왕 요송 중감 늦지 근습 제기 시진석 개친부직도 교로바라 꾸디 교포동교리
0: 디글레 콘네비 웬네츠 Tawa Gebe Tse Junganin, Zhonghua Mimang Jitun Gekebje Junkam Kuyu Timshung Nguye Su Lalin Tawa Tang. Nyin Tere, Geyong Su Timshung Te Chuebe, Zidze Zatse Mangwe, Bakzo Genji Zuxi Kyuxi Tongmati. Zhejiang Chuzhou, Chuzhang Chu Mimang Timgang Tu, Timre Tsokba Tang Zhi, Timre Re Jetsam Kyebja Chewa Shi. Kyuxi Te Nang, Zidze Te, Zatse Kuna Mawar Chebe Nguzin Toren Te, Timzin Timshu Re Dien Te, Tse Le Ma Gen Na Genji Meba Mimbe, Jigsu Kejin Dien Yuba Shi. Tiyan kende ma zhangla, nidu nishu zhenga lue dawa chungni par, kangpa sabi na bu yu. Wengyang, kongi kangbe tozi wangmar yuebe, tsongkang ti, nyang lukse chudin chukur soki, dikche le, jase mawe zeta takdu chakbe genki, kende ma zhangla ki nyetip chakbe, chile kangpa yagu tu yu la, tandung menkang tu zhugu ke yu. Tsongkang ti, jinda chimla jangmu. Wengyang, jinda ti, rangi chudin chukur ki zeta jase ti, chile ge meji takbu che yu. Tiendei chimkanki zesi timan chebukyu chimshungi tunze ngabke shibchu shibdun ba shirsung. Zidze bakso ti jase ki cesi lege me ba jibur medakwara. Mi shenki tsuwara tiongwa me shukin ngeba suyu na kiwaanla nyoza tangwe kongso togi yuba kase dun yuba shi. Tiendan chibjitu kiwaanla zennu chebe chachu ti chimshung ladara chebe ji tandu nye yuci jerimki tenbi sabataan tijin ti chachuru chimshin tsuwane jese ya chukyu. Kyushi di nang, chimkang ki, shujuru chima chonggang ki jinda tir, tuga nang, zeta chundu tongwe juri sito juba tang, menchu zhungu goro gyata nishu zaksi tang, gusuru si tang, senkamla nweza suype, simsu ngu, goro somtong lhasam, kende ma zhangla la, kuyusab je kuype, chunda je yuwa shi.
1: Diga le gu nang bebe nincu, nyejara peo rang yo zhu menzi kang ki, zhungu menbe tu jing gup gubata, menzi kang u nyi di, longwa gyata ju koba, dindri shube, zhe gu sabge shik be yu. 계급 림베 수리 로변 체모다 개용기 차견 종로 멤버 표현한 교정기 표로 수와 리베 개왕 러버 견제 대신 견유 수별의 수 투미제 표현한 교정 민지 관계 우지 남베 페브로 민지 관계 내수 닝받다 고대 멤가 내두디제 멤관계 로규 점등카 수리 점등카 소수 시고도 페비유 공남베 민지 강 운이디 롱어자다 주코르웨 로규지 피림라 치젠다 Pilu suwa rikwe gyunzin la jie zhen nang wama se, menzi kangi mengshi ji gui da, menju kuyu jie la chungwe, namsa lawo du yuwa dabiu kongbe la yu lun shibri na yu. Tengen chiduro, tenze sokjin te, ngamji denbe jie lu chue du ngue su go so xin, pio ran ju ju menzi kangi uji ki shi zi piu bata cha, menzi kangi tuirub jik la ki bedab lumburo chi zhen da. Mendo mi na mirub ne mirub ki gaje dun ju nang wara ngak ju nang wara. Tenshin maung be kongbe ki mikze la ya, Guzhi na yu. Pyo ran yu zhong chutin di tang ulen ki zhe yu uzi ki sungxie nanggab. Menzi kang ki longwa gyata ju yi rin pyo lu suwa rikwa gyun zin da tarbe tangwa ta. Mangzo ki didang la gansung chibe te tope chumze la tse du dingjo na wama se qin zhung ki kongbe la ya togri samu jo yu. Timin denze sokjin to tandu seng du da kebang denshu rikshung gyun zin suwa ki zhe gu rabdu rinpa bewa ta. Menzi kang du chale nangde longwa shibju songwe kebang da Lezupa kenze namla, pyujung leke ki singda pyude, kona be longu juja mangbyu ring, pyulu suwa rikbe tapsa tangburo gaje pe tabda, gese mebe leke pyubara, lana mebe kuydu shu yu. Tetan chabji, menbe tujinda sungzi ki, ngundu mikke ta tsokba kajigla, menju byuze todam ki chagata, pyujung pyulu suwa rikbe negyong ruga ki chaga. Pyujung menbe chaga suwa nangde, kona be lezup ki trosimda nyingdubla guja na yu.
0: Diga le kuna biwa nitsu, nidu nishu zazhu lu zamling chumi chokchen ci jugu nin bijin tu gosu xin, zamling yongi chumi kikun ki chumze kejin tan tunze sabah tomara jimbe chewa shi. 年度年休资助率，今年春明促进团正在松东下针对这边。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 당 냠레
2: 시디 당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점링기 티링 카상
1: 싱글링케 공캄사 샴라 점링기 티링 카상 시베 레젠 시구힌 텐디 레젠키 낭튜엔 조니 디르쿠 시낭키 중국타 몽고키 탕구젠 고규 냠레키 라글린 시베 고스타 여러키 중쿠 로구 랑코르 문진 체탄 그르회 겹종 시베 고 알베스 주회 캬좀 슈르교 소침타 여러키 추소 토졸라 죄감 쳔부제베 고 게크 페케키 가즈니 멍시디크 중쿠 켈레키 중겐 쿠르회 앙클라 추슈 로칸 치슈키 고 자벤키 마게 진로 살피 럽균 간고 타직토 제괴배고 야튼타 냠레 튠조르 피게 제러 적패 렁부시 제배고 소히 샴러 팅디 리진키 낭튠 십트남 센로나 몽크 기컵샤 초싱치 다시 종키 양신 갸치웨 자당 토토 올렌디르케 사네티케 레미시키 제가 사르구버 치티 페미토 그루웨 트럼바시키 잠토 용티 미세키 순경 춤제시 대유시 사괴페 춤베 낭토 마르테파 춘디토 럭토 가유바동시 그인소 말라키 윤진 딩고르 갸신 유시 원체 사네티케 쪽부인베 레미티 사괴파 말라키 안초 럭토르 느즈미도워 싱게 유페 마르포 용티 안초로 괴미시지타 Kongtan le ro cho, ngin tar le gar zhong ki lampas tu sa di gyu gu yu. Kom su tar, chombe jam tu yong di lak chun nam di tang yi min da gyu ba tang. Pi mi tu gyu rwe chombe ti lak chun ne jia sa lu gyu ba ma si. Mong kui tu yu pi zhong kui ma jo ki le tang, zane ti ki zhok pi. Nyam tu za tang tir sung gyong chi pi bang bu yang kyu yu pi si. 五连第二个天，片面春不提拍摄人不灭尽。第二天，中国江南天空的作客，蒙古给客托马自恰桑当地马岗村镇集片，新兴公司日共齐心预判。天里，中国蒙古给客托马自恰桑当地马岗村镇集片，江苏春沃第二时些。明安夜，蒙古给客客。 사콘 갸체 듄줄 하참라 세시 민주회 지구르키 슈킨 대비친 데레타 추레니 몽크 기크 변조르키 가딘 케진시가시 중컴 쿠휴 냠신 인피에 자당 퀴토 튜엔레 피게타 뉴주 송동화 지달 토뇽 용왈 지구니 가즈구두키 튜엔웨키 교육시시토 교육시 중국 장람 튜콘 신신공시 락달 진동파 公民山区我最前端的呢，因为罗先生公司体第一特规区居民加拉什么了，松江区七特布拉达七不塌，蒙古给个区东部同区的居住边七十一南胡大兄弟，第二个他，我国区我给不拉索加点了摩托规定单有些，我东你是怎个绿牌图公司体，行动车间他，我东拉得进。 之前就查了去，我去第二点立柱墙有些，第二去了科学片区马拉尼，开工第二段马拉去拍摄，中去安全江多拉些，我连第二说天气中天，蒙古给个去，第二江多秋高了，南部南行有些，我连第二去第二栋所在开拓，秋科学片区去马拉车站去，去天空科松去观念，科学去图拍摄。
5: 第二点所产品线，乐孙网客，团结路子所，记者查规矩七百三万，科学局出勤，江苏七百几个出题，第二年最难，第二点所产七成不谈，排除差别期，那天第二年最多落地，科松区科学局加油就最多，第二区天空转穷特别慢些，第二年最给凶些，暖手干冲突进行。 Kuryu Bakzo Ki Nyinka Nyun De Nga Maru Dan Yub Shi. Wulian Dirke Kuryu Sungyong De Zin Ki So Gui Po. 蒙河土勒黑我这切断打呢第二个铁蒙奎给克皮同面江多英明我对他卡共第二段满了真语境春我给我对东西南了推多土七十公居住接不去电价团给给他切电送接不当接不接三位地不当我给不了多根不够我用过农田切都不约不些 公民山区，铁外江开港七五十年，安全三年铁壳塘严重切不开，三年忙走了，偏给给开破严重突破切割的严实决心。公司铁三年铁壳电力开六十六年，切断橄榄山高端切片塘，蒙古铁工开雷米解决过不去了，咱们先预备些。 公司提的托三年提开开了松竹拉汤，俺们来南水族提，他过去团来批改了一下，规定节约不些。明年下俺们这个族提，七九六九节前开，请教教开，促进听九段不提，蒙古给个批，给是乌兰巴托说促进约不些，蒙古给个南来就开局长奥运三年开。 三个月经济堂联系个中区七九国剧堂三千六十天俺们用配送超过三月前这月春节那么里向四个月贴个堂他呢给几几组去给领给客图特别片梦中给客米铺七九国剧开工呢俺们来去对人们心头养不越解决多
1: 法兰西BFA 从来这两期第六点片切断了钱中国浪花列日期批改接不贴有了给团来列日所最多的改革堂定时切入不些来前天呢修建观众区中国六国浪花期团来扩展时批来接堂女期人就女伴电梯有了给冲上刚不电不做不堂 考虑这批蓝块团来去昨天小区苏九路湾南北天体育馆温室推土中心片温泉前下结束年间天拆解期间拍中国蓝块团来批改修建进步堂有了土保险团结有些中国蓝块有了冲上级别决策基层全面贴
5: 시장키치태동키랜더뷰친여러블랑코수준성비에툰조키둠지레응원바르시구인너디류로듀토여러블총샤종쿠랑코르켈레키치토키가지구탕청중응아파르파유바탕락바토다완축발가지주탕청중구신티태광토레디기용캡응원바제피 예동숨주롤가지주레게외투주키참지수레뷰시 第六大王阿帕，有了农民种植作物，中国表达起两国三不脱轨政策，这边去两国开了列，同盘给提，一些表达起按唐布列入堂，其中长坡共有八地，有了给二月拍下了，更多东会归属唐布教育部些，文看。
1: 여러분이团来列日期，王三，我们这规矩贴不腻，拍会西昌怎么应办？另外，中国蓝块塑料两文片，这台视频人就拿不贴实。从这新旧这些，爱是可怜天，法兰斯坦、加冕、意大利、西片，因此这给个案，当这七八两文八十几个银行，中国表达蓝块。 我对这件事坚持谈论这件事都是铁，我同你去做批了，感觉从就做几年，我同你去这样了，感觉是就是一段拍拍铁，而且表达力同满给予不是，有了给南巡在举办体外晚会，中国蓝块去三对去个谈，人员规制我同六国来在前送这几个月不是。 下个月，法兰西蓝块乐队个中国表达起蓝块大步忙不堂，别日接不堂。海南民生片蓝块去直接规制堂，女个社群，别具年龄节了，长久年定做接不堂。北空多次到外团菜去送年提，三年提去冲上，年日新点头送一批。我为了写信，六国蓝块去村片，中国所列团菜列。 여러분이 중국 两百六金币，随军拍下人民行为预警。文件提到这批，여러분이 中国六国国人的金币，能够提安心，那么用心去提。两者也提了，我就接不谈。三年提开，团来人就给女婿了，投身接不提时。三年提开，从这松江级别背着月了。
5: 中国人民老将他团列人民定时都当会我有着生死感有情中国人口开列体外忙会有的图团给电视中提团女让时间堂团列国际人民定时用脚规定东西与不是有的去我内觉得中国人口控制创造用脚干过几大七国民没应办取消我们的真正贴电梯让我给三对孙秀拉向偏透明体系如果三片拉在普及区所里马拉人不立住透明堂将多秋秋堂天烈电价国营年烈计划同用用色催透明堂堂能行过了这批让国天烈去不是三片区让我给年年催透明解释多过了这批让国天烈将多秋秋去策略活国营年烈堂普及的腾讯解决题经济人送接不列干有了给普及开边堂体外干团与不是中国牛车列中为战龙堂落起了大大养大人不念有了给让我给南国团列给战最女婆家头对别国组实行了口语不提示也是用其你为这龙头吃不烫随即其安了其客龙体日错具体吃不烫感到客诉头其其速感三波通途你前三鬼婆安了其客龙体年长头具格穿了你三岁级别长安门一半云中道会刚堂这蓝头具间其与国火民用文字其略了对通普密全不烫三多女会绿地图出格能起擦出看中期为村南西立于不是今的短不难送随即起阿尔卑斯之归途垂在头回能起天满天不堂随即能起举起阿吉索垂在头回念得天满当于不是九六年中期开发起的村岗时期列团明年三鬼牌大王出别等就多从刚南起吹切各批人摄氏度松就松你死不堂抗别七日起吹切干摄氏度你是在对年你是在别牌心给独自绝不堂随此蒙德连年用回三速眼前一起电信片罗就了三拿过年天开天满有牛血我就堂独自客龙学习

0: 뷰르쿠 나와 냠바
1: 양주 투체트
0: 셰지 일르지바
2: 냠나 조에 추바
0: 투미 케제 뎀바 미리 양년
2: 미리 양년
3: 링게 드시딜리 nganamzo zhuyang longqing nian qing ji jiu liu gong pe ge longqing ge gui zhi xu bie mi li yang nian xi bie dun yu chuo zui ji ge ren ge le zhen di na lo le ya xian jie jiu a zhang ga zu qie le zhen di na li na gui bie leng ge li ya mang xie ka ji gu zhi xu mang xie ge chun bu di na ngan zu mang cao su ge chuo yi ne ri nang san bie zi dong dun du yu gong xi lu la suo ri da jie zang mang xie di na ngan zu mang cao chu li ya de ge qiu wei ge mi li ge ke ju su mun dian ba 산에게 캐주 소문 덴베기 르냥 덴레지레 담망체 스디 잠바 캐주 치슈디 지네 샤샤스노 안주기 선베지도 이네레 야 요금실로 라서 선베 규림 넣어올이야 소냠 하장기 되버지요레 돈도 하장기 년째 되버지요레 제상 안주 넘균기 초에 넣어올이야 망실이야 미즈 하장기 갑지지레 슈잔 드링기 레젠디 넣어올이야 구베 헹겔이나 망실 가지 구디슈 샘리양 남조 냠도 망시에 되게 르르제제 생각해도 단단 간주 겸주 중에 춘에 센신비 루시에디니 응어리기 망시에 아직 본바시버디리 루시에디 링겐니 감트 신조라리 샴리양 안암조 냠도 루시에디 차상지 생각해도

샴리야 교수 중외기 망셰 기비 퍼유 다르지 시바디 구지슈 닌주 냠셰 촉베 랑바딘데 지르샤 샴리야 남주 냠도 루셰데 생가테도

0: 나가문에 타파르 중국의 척도 부르워싱 이바틀라 기부 담바 시설
1: 기부 담비 주상 당니 미남키 총의 출키 저주키 저진 더불 교류
0: 기부 담바 타니 지치라 로바양
1: 기부 담바 남니 심상라 상성갈
0: 기부 담바 남니 흉창신 덤지수
1: 기부 담바 남니 노주치신 미경신
0: 먼저 인탐기 미피상부 등계기 미피해바 남경 기부 담바이 기부 담바당 조신 기부 담바라 미피대네 담배 주성 경원이 중국의 인도기 시대인이
1: 그냥 기부 낭리야 슈베거
2: 키랑 김에 낭리 슈베거
1: 키랑 농민 탄냠토 서철 주위거
2: 키랑 초보나 련토 가좀 낭위거
1: 낭주 리센디 키남바 모자 니양기 겹주시 준초
2: 모두 센타
3: 모두 센타
1: 교회 연비루야
4: 교회 연비루야
5: 샴리야 공부 창세지 구리슈 창세디 링켄이나 스리양좀라다 총기라르샤

0: Tene mutu du nabal hengi le damsan ji shu yu yu. Ta tiya menju genju tiya le yin le yun du chenpo zhu yu re dung a la.
1: Tadar.
0: Ni chara yin na geka menju genju ju ne xin to chung wara xik bu yin na. Neri le ya xik je zhung yu zhu be ki bershi sumca le gu ki chu xi di dun zhu yu ba ta. Tiya nang du yin na ta lam lu ki gu zhi xik sa ba. Na yu ba. Besha ta geka ki shirim ki neri gyata ngab zhu ngab ge yin na ting tang buru damsi che je neri jik zung le yin na meri jik zung zhu yu ki lam su tinda si dun a shi.
1: Rishala, ta tiyang ko tezam ji sheba yin na jik yu cha gu ku jik ki nang lo la ta bina cha sha bina pyo rang yun zhung ki nang lo la raba.
0: Shu zang.
1: Gyun dung ki ne shi di da rinpo min zha we men gang ka tu men ju cheba yin na le men ju gen ju ki tong zhu ki ce shi jo raba. Ngu zhe yak ce shi
0: chi.
1: Ti jik zung su ya re tu. Ta te kong la yin na men gang chi wa ra chinpo yin na kong to zam da ya shirim men gang la chinpo yin na kong ma zam. Ya me na te le do wa de ya jik shirim to wa da jik 중기난로기 맹가 체디게 이나 공토와 딘제 라소가 내주요레 다직 다레게 나즈직벌이야 아니 맨주기 공직버스야기 선교 대배배 제러와 시주디 배배 제러 임바이나 가바땜바 이내레 시림기다 치멍시리 교회 나자 망보지 임바이나 다 되게 주디 좀 가바 주여바 이내레 응으드도야 직버스
0: 어디래라 타라지 다 내리게 대수 있는 양주 착시 토외기 내타 지방의 교류기 내 대신 올람기 년체타 닝타 착제기 내서 중내기 균통기 내유라 단도인의 당주 유라기 년체타 대신 저 유루기 내 샹람 샥수소기 림부 당부 타 200기 샤주 내래 태궁디나 추동아
1: 슈잔라 다 대태라 임베이나 나자디 제유기 다 직교기 명례 지압이 있나 시림기 나자세야 다 시림스네라 치 멍시 규변 나자로 봐 따지 다딘 겹라 제베 시림기 내리 대단히 쩐덥기 라다 제규베 세도치 말샤 산에 가기 있나 다 산에 소수 동의 내주의 송리 제제 릭지다 십차 동초기 요리 시림기 내리 대다 외주 제반이 면주 견주기 동주 도담 제덥지 인베 견주 나로라 슈겐기 망조 주의나 림부 강식기 면주 내공수 면주 제규 당과 제바 있네래 다 되네 정리기 미게게 면주되게 당과 지왕기 콘스토기 예배 시림기 내리 왕기 있나 되래 제가 딥기민도 의수회이
0: 시장 안다 간다랑 하나 저 초용네 면주 견주 되려 윤도 단제 하나 좀 망조 주기 면주 집에디 덥디젠도 등고를 봐
1: 딱다래라
0: 내년에 저녁에 주제기는 튼튼이네래 양은 아주 균투 라지랑 고르스나 자야면은 포도랑 고르타 좋아요베지레 남규 로라 남담피네리 미국 법주 피디선 봐 먼저 포도 랑고르톤즈 미견나마 견다 야면은 타 통화를 줘야 있는 여기 메시 이야기 내주딘데 천유 아유
1: 내주딘데 천유유 다 이내래 돈 나고 된지 직 랑가 체크네 법이야다 배티랑 로기 메스다 틴데랑다 자 chenyo me la. Ta ina le langa tongtong tinte kubri dhokwa chidi zamba jik langba la dhobay gyurim tu la kalubay ane namkyo ngenpa tenya ta chang shu shu chi ya. Ndiya ki nizu ngune chenyo yu la.
0: Shuzang. Ta ti dabyu ki nizu ti tele ina liang zu Shanghai chonggera ge de zhiyo ki podo langur ki jik sui lai gewe ki kalubwa la ya chunzin chibay te ki ni chengzin jen ki todam chidab tinte shi duyong dunga la.
1: Rishya la.
0: Shuzang. Ta ti dunbay jiri ina le penja ina ngu se tuyabashi tuyong shi.
1: Takda rishya la. Ta lamlu ti nang lo la ina podo langur ki kalubay Shanghai ki babzu chidaya ka yorba la jik podo namdan siya, hongjao namdan siya, hongjao megu babzu siya yori. Digay na da jik juba milukba da, lamba du yi na juba babdu juba. Lamda tungwe juba na ya, kasab ngu da ngala ngenpa nyam juda siya su. Ngala kasab ki ngu chi jero siya. Dindiga ki da digay ki nizu yangsi tungu yuba da doga. Da digay la ya mingche, nizu tiri tunding tangbu yinba yi na kaluwa te dawa sungi nanglo la kongze ki babzu sungbu na juba. Or mejokba suyo bata. Nizu tiri tunde ngiba yinba yi na lobji ki nanglo la kongze ki babzu sungbu na juba oro mejokba suyo ba. Ta gaysi nizu tiri tunde sungba yinba yi na
0: nasi.
1: Lega kari yi na tingma sungba le gemejok sikir ba la. Gyage nanglo le shi bugu san si shungur ba. Shuzan tingma sungba yinba yi na babzu sungbu tida ne namiya juba oro mejokba jayaki tenpip kase bu jayashi. Ta ya mi mangbo jigi ta de kariyo re, ane nga mota di taan rumma jiba yinay la, nga mota shenpa wang, ta kaluwa shenpa ki mota ya jay, mota jibu shikyab jay, yonba yinay jikwa jay, ta dindayagi samlu tup dibu tangto kabare, ta yinay la tenka chara yinba yinay, jik 청진 지역으로와 지금 춘진 지답되게 지금 냠도 배주 제용도 대주배디 내주 등소 세지 내려 비고 15치 도구도가 휴자 모자 제부 여부 이내래 계란 게 동시에 이내지 직접 만들다 간다 칼로베다 베게 디여바 보통랑고기 공수 여러분
0: 누구다
1: 송리치 알라소보 체제 아니 계란 게 내주 들이 대권이야 즉 소용 유미 가세부 시도 도비야 딘제기 즉 라제 나소고지 비주 체제 아니 도담 지기 배다 딘데 송자 아니 랭게기 대왕기 삼노 자원에 마지로 하스외이
0: 시산 다데니 유지 전에 지도 제와 지르바 네세 다 상하이 주 시주디 등교 전에 탄다바도이나 다와 숨하자지 진동아 다 딘데지 주디 삼바 주소 체설이 있는데 주바 밀루베기 내도이네 계속 납주 하점지 용도 친샤
1: 시자
0: 다 메고르단 랑고르 법주 전에 있는데 링력이 띠부대 배제 체제 투도도 주소 지중 당주다 주바 오르겐게 랑고르디 멍뇽소기 체린이 되지 배제 체리탄 투명 랑고르 교동 체베 아주 칼로와 반 디베게 투즈디 인네 까마 주잠 통도 친유바타 주베이네 랑고르 되베게 뇽소르디 인네 랭외세 되부 렉소 친요시
1: 제라 다지 주베레 강자 송급치에 그 체도 민바다 코나주 다지 법조카기 인네레 소수 릭지 지게 되게 인네레 야고치 체도가 변화 차샤바 인네 칼로바 촐라야 아니 법조 디규라야 모터 딘데 딘데 도 멍뇽로 봐 주베 만유 딘데 딘데 도스 한 딘데 직 아 내주든 수 체진 텐수 직 캡라치 되이나 칼로바 소소에다 소소 방지야게 뒤주 가져서 고메 시야다
0: 시사
1: 아 소소 디나로라 침부이나
0: 그 뒤주
1: 만료적이 유메다 민만료적이 유메 그래서 직 가세 딩세지 용구로 봐 휴잔 초 니그네 슈케베이나 내가 디 교주 동해라 이나 오늘 장내게 편제 여보 퉁기제라 다와 숨잠 나글린 따르베 나로라 이내레 내주디 개정급주 좀 지타주 도시 아스 송고도 와
0: 다라지 휴잔다 다된기 주지기 냠뇽 티 내량주다 상하이 잠 메인 바라 산에 가기 법주다 남탄 가기 도담기 테리 이내레 제시 아버지 고려 세월바 한주 법주다 남탄 소수 이내 랑고로 카 가베 급수 이내 내준디다 급두두 성신 사부 여바 딘데지 통주다 텔레야 주지 체주디 이내 융외소 도담 전에 타주 치투베식 자완의 마인바라 만조다 정진진게 더구 토담라 된제 콜레슈 내림 카세라 라레 따르웨기 아니 체주게 남수 딘데지 주부이나 신내다 유린 코츠베기 토담 제도바 마세나 아주 망소이네레 법조 칸에 보동랑고르 되베급 수이나 체베기 깡에 전주이네레 뭐에서 타주 톱제 주부츠이나 티웨다 데라탄 티웨 내수이데보 용도부조리에스 쉐이
1: 다지 도뒤제 슈베이나 퇴균도네 아니 다 공도 슈에데 밥주 치레 카게 나노라야 라지랑고 데뒤 체베 니즈디게지 다 대자마세 있는 안조 넘규 종규 난도라 이내지 가사갈라직 조규 치뒤 니즈 나소바치로 봐 다지 랑고 게 동뒤 니즈 나소바치 체스베리 대다 있는 초가서 가네다 주지 체제 자지 중미 이내지 망조 남아니 바조 조규 치라 뜻디 준데 준신 요리 다 텐조로 임바 있는 안조 중미 망조지 인배 응원에 안주 내가 된줄이야 兄弟 치고래라 공립내래 제육이 시주 망부치 뛴 거지 되게 다직 초 니근에 兄눈지 개버이나 직주리 되게 야고치 토제 탈 토제 세버이나 템바 토서디 자지 망조 주제의 수행이
0: 다란시 내세 선전인게 3대레드 드링키 링시레제 나한게 서로 구디 슈베게 난도 카 숨잠지 니 푸스베히 나서 집에 대세나 연결해 주세요.
1: 현재 수대자고.
2: Nangamune tapat. Zhongguo chokdu guruo xing yuba tila. Gibu tanba xie si.
3: Gibu tanbe jue sang tang ni. Minam ki zongwe chu ki, cha ju ki, zhe jin de bu qiu yu.
2: Gibu tanba ta ni, jie qi la, luo ba yang.
3: 기부 담보 남니 심상라 향성갈
2: 기부 담보 남니 흉창신 등지수
3: 기부 담보 남니 노주치신 미경신
2: 만주의 년탐기 미빛상부 등계기 미피해바 남경 기부 담보이 기부 담보 담보 조신 기부 담보라 미빛대네 담배 주성경원이 중국의 인도기 시대

0: 차유. 민아 링지 전의 죄경기 간에 식기 숨줄 학점 탁수 제바타. 진이 숨신이 대지 카바 균이 레토 퇴종리 숨주 소시 차유. 망초기 더난 치수 집 주무기 동용타 집에 용보 피주기 내통을 민네. 정계티 디귀 국기 주미 둘러 딜레레 튼키. 카세 용자 지토 초용리 라달 체디 지토 리리신 꾼키 밀람토 용자 체브시. 총미 남한젠타 정시젠키 꾀쿨미니 총기티 듀귀 칙동갸미 니수자숨키 레튼두베 망페레디 샤동체디 뉴체치제 중제 랜로제 규니 줍투발체베 총미 시워잠키 팁딥지키 냠수지슈투바타 체토 랜로투디 튼다 충자남 캉베고니 마튼발 탁수투바타 튼다 뇨부남 뿅뇨르 탁수투부유 망초기 균딘키 리슈탁수치바푸 망초기 출나 차부유바타 주식문세 베베 디퀴러 디퀴 땅 전속기 니치티 이등학주 능록기 디레 셰슈 나바 최대왕 비네 디레 중외타 지배 용법 남냠토 더담 지배 치미 지토를 주바타 키레키 셰슈 네츠르 신네 라치랑디 중외 도린타 비주 티웨 카세 용알 꾸디 다유 쿠유 짱말 규바타 중외 도린 카세 도친바 레튼 주배 뉴르체 교스신베 디귀토 데나 쳔탄로 치디타 치기도 친송 시 진인추 상시 총사 디귀키 총미 강제리기 장불세베 깨제티 갸치 총미츠 튜몽기 섬드 후불주유 양타베 시경 체제기 다와 주바타 랑인토 다웨 롭종 롭소 무튜 띵섭타 덴팅아 비와탄 뒤네 되메르 참베 쿠유타 뷰리 셉슈타 저와 유베 심체키 차와티다 리리시 망초기 로디 차월 귤신유 샹라 무투티 사투 나종키 군도라 쇼 송가와 더비 포규르 총웨 거시 센로나 롱우 듄주 대응아이 공토 편중 하세 총군이 파골키 타골잠 레게 미진 갸균 지리 원념 출시머 숨라야 리그미바타 총시기 멍시 지군이 하람 동바 더부시 타차 하살 데와지타 쇼군이 허장 지투 제키 나바차유티 총군님바 데와치바타 뚜롱 디친 추타 다스 추니 쇼바 더블 체바 편종 하세 변조 락제 사비 쿠타 하세 토살 쿠소 초스지니 티게 중심 총규키 갸균 지링 원념 출시마 갸탄 이슈 자게 팔 치루 친유 변조 피게 동월 짐주 원토 규구 천베타 초베 슝람타 흥이 짐투 슝람 허시 자람 콩가 남탄 기준 제타 提醒 총습키 슝람 차와 망토 당와 제리 하살 슝람타 자람 커주 제 냠두키 능수 짐주 마라지 주유 흥이 짐투 슝람타 기초지 뷰뉴주 슝람키 낙추네 하사파기람둠 허시 짐투 슝람소 전에 남장카지 주네 샤동토바탄두 하사데월 체베 추즈 숨키 촉두 짐주 콜게타 추즈니키 벤조 콜게 시제 차네 차유 총기 세규키 조기니 십체 내령외유 파골 나총 송경타 총규님버 뷰르귀기 레틀러 귀디 땜바당와타 청규 통규 첨람 조숨키 사워 동차 규규 리춥 신신 진뉴 미순타 로쇼 친동 퇴냠토 림불 체베 롱어 동키 나총러 팅적키 순수 사바바유 문체 뉴 귀사니 총수시 인라 타자 톡지 강치 망보 준유바타 퇴주 문제 총타 망초기 진뉴 류제디네 원더 탕친 제준디 장부 잠키 참단티 팀적기 총규 시도 교류 지 총미 디친 쥐갈키 외면에 추 천수치시 명철 섬유 티달주 열두수 기추 잠토 참참의 규급 총미 솔 총기타 장도키 킹베 총길 정진키 타월 총길 제 냠치키 지도 명철 톱 링체 지리 총주 진이 유배 총길키 추규니 치기 디티 더블 교부타 링체 니기나 추타 니주링키 추균링카 체듄링카 소 추정기 파도니 제시 뇌마니 쿠미 지린 시주시주기 총충키 수쿠 제발 게마타 지리갸 하점키 토세 신주 등부 모장키 발겸심모 준비 까마증의이 장도 망편 셉슈 콜갸 시제 차니 차유 정진진키 민문병아 초월 균도 동시유디 링류 지주 랑코 서치타 링류 총기 토담내디 계급신비 냠제 차외 근신 태지 서치 소키 사퇴 나종 티니 추무저 규수 치바타 장도 멍시 치바 청지 쇼바 체디 탈게 치외 랑추 순수 바신유 샹랑모 튜티 신낭토 롱어 축주 하점키 제심 경비 골세로나 다와 듄비 신장 후규토 차와 신두치 허딘 총길기 총연토 내배 누규터구 카마 뽕디시기 갈스루 갸규 무송야 미신비 서술시토 갸딥 제배 마멜로도기 터세 뷰미 참술립유 뷰마타 유미츠 고구르체네 유마 유르신 유바타 까치기 무추살라티갸 가주 괴저 철업탄 뒤니 터싱토 창신치 티야 나닌기 튀딜 내티니 사괴지 임바 수이텐 사동토 류나 방배 디조 체괴 삼갸 뷰마초 강에체 로저 굽주바타 니동 르지수 기베 포사티다기 낭토 레가 틴제 니지갸 치뇽메베 사로 띵체 카체괴바타 추치달 갸괴바 사편 띵신체 카체조괴바 소소라야 띵츠미 네츠티 지리카시기 산네베 토샤라 총대토 켜바나 미치캄보 서신더베 아고 아포도지 호멘소 겜부숨데 마스바 징주이 마키 탄참송와 갈레 카쿠유 사신 딥단티 난츠 롭초 지주 군카시부 유미 강지기 갈세 카와다 도지 당지 체불큐 남 튀캉라 사변 딥괴바타 류치 달조 괴베 걸라 아쿠숨키 미치 강괴나 사신 더베 냠뇽남 탐진버 철십지 타발럽 사신니 멍봉키인라 락제니 유미츠 인신 가치키 무추니 냠토슈와시 인베 베마츠 사틸 심튜 싱서시 민다유 지동티니 닌지 니잠라 차부시 데네미 봉디티가 자퇴 전에 로추자 크시 송와타 유미츠 응아스니 베마 남정이기 니니지유 타자 봉디 쿤강 총솔 럭결 체디 망초라 고레나 켄덴 로도디규 치든 체베 고라키 바바 링투규유 디르 다와 초발 군초 로리 침부총와타 초사바타지 베마츠 차와 당보니 쿠메나 레바주디 아구숨키 김토 기규티시 니티케 진야 헤이 서신한 츠 벼와 이능아 탑시 킨즈 러바인베 주지티 창마 왕와이 시죄버시 유미츠 당리 마체갸 탐징버츠 폐고 티가샤네 로침시 초뒤지 망마냥토 라야 마메 로도 더유 明儿 통교유别 정용提大尼 심툰신 세저와 사부티시 사빈别 치주립심시 걸크유기 마부능미 고래 탕친토 로사바달 주접유징 티니 봉디 믹세 촉진제别 마갈키 총투시 총투티니 마부모 사장 매매티민키 댄창부시시 콩키 딱토유미츠 달가타 커슈마부 뷰체 카츠리갸 람탑신웨 총카바타 링콩 야보미자베 칼르치바 튀그유라 양마뿐키 능미츠 체뇨월 특신 총기토 조괴베 가레 침부두 지주바 튀그유 총두 마갈토 초수 중남미지카 모샤장키 시중타 총두르 지도 체신 총제 내유 튠조르 차지 응아지수 팅줄 학점두탈 차와티 딜랑아 두부시 타정워치 쇠바타 룩샤싱마 세마타베 팔립소 코든 지신 유베 뻬마키 능미츠 마르퍼바짬키 사콜치기 체뇨토부유 총뒤티이 니지유 미버파르탄저와타 니지 망미 능미 뜻디탄지니 무지키 심지 삼바시도 교류 모유종니 인베 메메티 어부도라 도알 숨바키야 남바티더비 슈킨팀니 머부나 슈부식시 콩키 총뒤니 징주마키 창말 로람치바통웨 나랑양 콘주타 자외 미시도 교류대충 시주유 균된 소식에 중외 이치티 각제 투수 편도 치수시 티야 다와 둔비에 따뜻기 채무시러 구석제이 랑콜당니 걸크기 닌잠 투규급 판시베 자탄제 랑콜기 콜로드와시 미미 롱동기 치료토 록접치게 투도 난립 미토베 광남자 침부기니 문낭양쇼 고오티니 대베 마갈기 권잠토 록수바니 유바통급 콩키 능휴시 그 최다시 체두배 삼배 소마르 로드얼 슈유 소마키 뉴르토 공심르 년신슈 린장슌바 왕하오이 게제지갸마셰바 탐진바 초시 위치디 라체 감키니체 뇌망숭 최도 교치 택자서 조조바타 주실진바 저지 콜로지와서 자주 하장 뉴웨 감추하기 낭지 차워시 구셉제라키 탐진바 최라바 탐불주니 강의 유치 진주 마츠 킨즈니 치지수 외비 미시 지주유 가르쿠토 쇼토 로람 치베 차와 티지니 균된 식시
1: 콜레디 토라 미통주로 껴주 담 소화 계시유 현다 미주 위키라니 티웨야 휴도충 소순 남비 토니 조규타 소순 남비 토니 겐쿠르바 소순 남비 토니 냠쥐 소순 남비 토니 타쯔 소순 남비 토니 가시 소순 남비 토니 북두 문규르 치도 비부치 케다 냠도 중국디니 저니기 남비 토니 티럽지 문두 유와르치 중국 남비 티럽지 중국 남부지에디 비부치
2: 人民广播电台民族广播
3: 携手新时代奋进新征程新时代新征程新伟业
2: 听原著学原文悟原理治国方略
4: 中华民族共同体概论诵读版中央广播电视总台民族语言节目中心录制
5: 第七讲华夷一体与中华民族空前繁盛隋唐五代时期自古以来中华民族就以天下大同协和万邦的宽广胸怀自信又大度的开展同域外民族交往和文化交流，曾经谱写了万里驼铃万里波的浩浩丝路长歌，也曾经创造了万国衣冠会长安的盛唐气象。习近平589年隋灭陈重建大一统王朝618年隋被唐取代907年唐被后梁取代随之而来的70余年是五代十国时期此一时期中华大地上还存在过边疆族群建立的吐蕃回纥南诏渤海等中华民族在隋唐两代一度经历了空前繁盛的发展阶段。唐朝疆域鼎盛时，一度东至安东，西至安西，南至安南，北至单于安北。在政治层面，唐朝成功塑造了皇帝天下共主的权威，建立了农牧结合与族群交融的大一统王朝。通过因俗而治的治理体系在边疆地区先后设立安西安北安东安南单于北庭等都护府以及800多个羁縻州府将突厥薛延陀回纥霞夹斯契丹漠河士维吐谷浑南诏等纳入统一政治体内通过胡汉兼用的官僚体制将天下各族的有才之士汇聚到中央政府及其下辖的各级行政军事机构为大一统王朝政治运行提供重要保障经济层面通过陆上海上草原西南丝路茶马古道唐蕃古道以及瀛州渤海道等四通八达的道路系统建立起以中原为核心辐射周边族群以至东亚中亚与西亚的庞大贸易网络绢马及茶马贸易使农牧经济实现一定程度的统合大运河贯通了南北经济推动中国经济重心逐渐南移。社会层面，隋唐社会以开放的胸襟对待不同族群，无论是统治集团杂有胡族血印，还是基层社会夷夏混居， 以及广泛的族群流动、迁徙、通婚、混居，无不彰显出四海同风、无隔华夷的交融新局面。这极大地丰富了大一统王朝的内在多元性，塑造了胡汉一家的社会风貌，形成了主辅相成的更大规模社会共同体。文化层面，隋唐继承北朝的制度与南朝的礼乐，融入更多胡人文化，包容景教、仙教、摩尼教、伊斯兰教等异域宗教文化，吸引周边及域外人士主动学习效仿中华的制度、科技与文化，造就更高水平、更大规模的中华文明圈，孕育了覆盖整个东亚、辐射至东南亚、中亚、西亚的世界性文明体系，为后世族群交融和文明互鉴开创了可资借鉴的盛唐模式。安史之乱是唐朝由盛而衰的转折点，国家统一受到威胁，各族人民被卷入战火，也由此埋下藩镇割据的祸根。前中期开放包容的族群关系理念受到一定质疑，兼容并蓄的文化理念出现一定收缩。然而唐朝约300年文明高峰所塑造的中华认同，并未随着政治军事的衰败而消亡。五代十国时期，族群融合与文化融合继续发展，唐朝的流风余韵被周边族群吸收继承，为宋辽夏金时期的中华民族进一步融聚发展奠定了深厚基础。第一节，共构政治格局。隋唐结束了魏晋以来政治分裂、社会动荡的乱局，重建了天下共主的政治秩序，大一统的特征更为凸显。李唐皇族取塞外野蛮精悍之血，注入中原文化颓废之躯，旧染既除，新基重启，扩大徽章，遂能别创空前之世局。隋唐王朝之所以能够成功重建中华一体的共同体，正是源于北朝与南朝文化的混合。隋唐总体上继承了北朝的制度与南朝的礼乐，盛唐的根基更是建立在北朝开创的均田制、府兵制之上，在后期又经历了南朝化的过程。二，兼容的社会治理。在隋唐五代的上层中，不少人拥有胡系血统，隋唐皇室均有北方草原族群血统。西魏北周重臣独孤信有7个女儿，有3个都嫁给了皇帝。大女儿嫁给了北周明帝宇文毓，四女儿嫁给了唐开国皇帝李渊之父李昺，小女儿嫁给了隋开国皇帝杨坚。杨坚长子杨勇娶鲜卑袁氏，唐高祖李渊以鲜卑窦氏为皇后，其子唐太宗李世民以鲜卑长孙氏为皇后。南宋人朱熹曾说，唐源流出于夷狄。政治核心团体的族群交融，意味着诸族互动与融合是隋唐统治的重要特征，这培育了整个社会对边疆诸族的包容态度，升华为隋唐南北统一、胡汉一体的治理理念。唐代前期，沿夷夏之防的族群观逐渐被安吉夷夏、 九福同轨、六合一家的族群观取代。南北朝时期，边疆族群各政权自觉认同中原的核心地位和中国正统，自觉融入中华民族，这为唐代大一统体制的发展提供了坚实基础。基于族群交融的历史和现实，隋唐实行开放的族群政策，大量吸收北朝的政治法律制度。唐律充分借鉴了魏律、北齐律等法典的优秀成果，比如东魏有临止阁，西魏有大统式，阁式的形成对唐代法律律令阁式体制有直接推动作用。北齐在北魏正史律和东魏临止阁的基础上制定了齐律十二篇，武德律十二篇正是上承齐律。北齐律首创的重罪十条在隋唐发展为十恶制度，影响深远。北齐律所确定的杖、鞭、徒、流、死的刑法体系也在隋唐演变定型为吃、杖、徒、流、死的古代法治五行基本格局。唐代完备的法律制度体系由此兼收并蓄、广采博取，成为中华多族群法律文化精华的集大成者，架构出唐王朝治下所有族群所共同遵守的法律话语体系。这一体系所承载的中华民族特有的法律文化观念，成为连结中华各族群的紧密纽带。三、开放的选官体系。作为贵族政治的重要力量，世家大族曾在魏晋时期发挥了举足轻重的作用。隋唐时期，贵族政治开始从鼎盛走向衰落。隋唐的科举制打破了门阀士族对人才的垄断和限制，拓展了国家启用人才的途径，为促进各族人才参与国家治理发挥了积极作用。隋唐科举制度建立后，各种科目考试由朝廷统一实行，需要统一的教学用书。在此背景下，五经正义成为官修的标准教学用书。学童从启蒙教育就开始学习诵读经文，练习楷书。科举考试从制度上保证并促进了通用语言文字的推广使用。贞观年间627到649年，吐蕃、高昌、高句丽、新罗等政权派遣贵族子弟进入唐朝太学学习。唐朝专门设置兵贡进士，为他们提供考取科举的门路。贞观五年631年后，国学、太学四门亦增生源，其书算各至博士，凡3260元。吴和、高丽、百济、新罗、高昌、吐蕃诸国酋长亦遣子弟请入国学，于是国学之内8000余人，国学之盛近古未有。据记载，新罗地区最早的兵贡进士是金云卿，长庆元年821年及第。至唐朝末年，新罗一共有58人登科，五代时也有32人。由此可见，唐代政治体系的高度开放性。不仅如此，唐朝各类边疆族群人员还可以无障碍进入中央行政系统，甚至包括一些藩属外邦人士。 例如日本遣唐史中最著名的阿倍仲麻吕，汉文名为朝衡。他参加唐朝科举，进士及第，历任洛阳司经教书、左拾遗、左补阙与秘书监等职。虽是玄宗，终老于唐土。李白与之结下深厚的友谊，并写下著名的诗作《哭朝清衡》。唐代宰相中，边疆各族后裔占很大比例，如宇文士及、窦抗、窦威、长孙无忌、于志宁、宇文杰、宇文荣、窦怀珍、元稹等数十位宰相均为鲜卑后裔，高士廉等数位宰相出身鲜卑化汉人。科举制向周边族群的开放，加强了周边族群主动融入中华文化圈的自觉，加深了唐朝与周边政权交往交流的密切程度，巩固了边疆诸族对中原王朝的认同和信任。唐朝的行政和军事体系在人才选拔和使用上均打破了华夷之隔，不同族群的人既可任职于中央行政系统，也可担任军队将帅。《新唐书·专辟·诸夷藩将列传》集中介绍了唐代著名的20位藩将，除斐然的战功外，他们对唐朝稳定发展的自觉认同时常溢于言表。契别合力是铁勒人，贞观年间成为唐朝将领，当被敌军扣押时，他拔佩刀东向呼曰：“有唐烈士受辱贼庭也，天地日月临见无志，即割左耳誓不屈。”唐太宗对他高度信任，当他受伤时还曾亲自敷药慰问。除藩将外，唐朝统治者对各族士兵也信任无间。驻守西北边疆的朔方军便是胡汉杂用。名将李靖曾说：“天之生人，本无藩汉之别，然地远荒漠，必以涉猎为生，由此常习战斗。若我恩信辅之，衣食周之，则皆汉人矣。”指出汉人与周边诸族是一家，没有什么藩汉之别。军事活动中的互相濡染，加深了各族军事之间的情感。作为中兴名将，郭子仪率领多族群混编军队，多次平定叛乱，为国家浴血奋战。当他病逝时，各族军将无不痛哭。与郭子仪并列的中兴名将李光弼则是契丹人，也为平定安史之乱、维护国家统一做出巨大贡献。四、柔性的区域治理。在唐代辽阔疆域之上，边疆诸族迁徙交往，情势复杂。在北方，游牧混合地带绵延在农耕政权和草原政权之间，是移动变化的中间地带或缓冲区，也是各族人民杂居共处之地。在南方，岭南一直是中国的南部边疆，中华各族先民自古在此共同开拓。岭南作为连接域外的水路要冲，是中国与世界连接的重要枢纽和通道。朝廷把官员派往南北族群交往交流交融的前沿，旨在加强管理，维持稳定和宣告中央的怀柔政策 及大一统理念。大一统的实现以德化和恩义的政策先行。凝聚边疆诸族的关键是包容和信任，反之则会使人心离散。岭南地区是多族群高密度集中、社会经济发展不平衡的区域。里仁或里辽是今天壮侗语族的壮族、侗族、黎族、哥老族等的先民。唐太宗曾多次下诏关怀民众，告诫地方官员安抚各族豪酋。唐德宗朝曾派遣德高望重的老臣或身居高位的官员前去任职，以保障地区安宁。直到唐末懿宗时，还颁布大赦文，以表明对雍、容、贵、管等道的关注。同时，为了安抚善待诸族首领，唐懿宗强调要做到诸西侗酋长首领物加优恤，欲以恩信。置身于诸族互动最前沿的唐朝地方官员，积极推动族群间的交往互鉴，为推动中华民族共同体发展贡献力量。唐宪宗元和十年815年，柳宗元任柳州刺史，提出黄风不异于遐迩，盛泽无见于华夷等比较开明的族群观。他特别重视发展教育，重新恢复废弃的府学，使岭南诸族得到中原礼法与文化的滋养，涵育了华夏身份的自我认同。岭南诸族文通经史，武辩弓弩，婚嫁礼仪颇同中下，烧尘会服，建化追迹，足为华人，留我楷替。天佑四年907年，朱温废唐哀帝自立，中国历史进入五代十国时期。中原相继出现后梁、后唐、后晋、后汉、后周五个王朝，其中后唐、后晋、后汉皇室皆是沙陀人。南方产生前蜀、后蜀、吴、南唐、吴越、闽、楚、南汉、南平等割据政权，他们大多源于藩镇力量。政治失序与社会紊乱是五代十国的主要特征，但其中也不乏统一的因素。一方面，各族统治者始终以统一为政治追求，后周世宗柴荣、南唐中主李璟等诸多君臣极力探索重建天下一统的格局。另一方面，周边各国也向中原王朝称臣，与此同时，普通民众更从未放弃对天下一统的渴盼。社会动荡并没能阻断族群间的交往、交流、交融，更多的沙陀、吐谷浑、契丹、回鹘等迁入中原，南方诸族间的经济文化交流更为频繁。在社会交往、经济贸易、政权联合重组中，再次统一的力量不断凝聚增强，天下重归一统成为人心所向。
2: 用声音记录中国，声音里的中国。听见经典，
6: 今天要和您分享的是作家王秋珍的散文作品《奶奶的玉簪子》中的节选内容，朗读姚科。
7: 奶奶的玉簪子不见了。

0: 치루 침바다 툼레 렌자야 야부총유 제주유 제주 계급 침부식 인맹원에 랑게니 계급도 쓰고 있다 촉줄 학점기 뇨종로다 조보 임바다 중국 툼레 콜러시브 치동래야 꾸지기 뉴버 튼제 균두가 치루 침디 인신 증능 염주기 툼레 침부로 교류유 이시아 샤류 싱제다 뉴질랜드기 워스 튼제 유럽기 샵수소 뷰리 튼제 대배 망외 윤재미바라 중국 총라 표숨 지조스 동신 여바다 퇴송 원둔기 라제 직제다 가제 솔라 지중 뷰리 마주 교제제 낭진 쳔바테 중국 수준기 제다 커습다 덴도 동규다 진단 제다 지순토 동규루야 대교 개침부터 비유 가구 지접수 이 수장 순바 왕준기 개난기 벤조 균두강 렉소토바다 제주기 명의 배도쇼 윤재미바라 된토바다 뛰네 갸지 제주비 콜라시비 뷰리 총소 대외 망와 롱수 쥐 토바마세 점링 계급 칼이야 중국 낭진 체제 체로 당외 처네 총례 팽기 대외 망와 토규르 제주유 중국 예지 낭진 의마 둔소니 직접 수지 시진핑 공우메 추구다 공우메 뜸바 공우메 꾸지 공우메 꾸디제 낭외 점링 토 낭진 주제 조보로 체배 계급 림베 둔소 통마티 임바다 중국 정규가 점링라 총라 공무 이외 지득 개칭부지리 급급의 중국 계지 낭정의마 둔소 촉배 바라 님 계주야 매봤다 계급도 서구 급주 거구이 길에 책동 이길 학점기 길에 기침도 나쇼규 견제샤 신유진 딘나는 게 퇴송벌에 길에 갤 학점만도 친유 중국 계지 낭정의마 둔소 주기 주장 쉰바 우정평기 다르게 집에 변종 의전니 나신 딘도 나쇼겐 주쇼 임받다 어리 켈레기 견제샵의 시균 치슈 인신 파렌스다 인지 뉴질랜드의 켈레기 민예 견제샵의 시균대 너닝레 개생유 탈루턴도 으시아다 아비디게 튼제기 치둔크 림부르 체대 콜러시비 호조기 계급 대배 망외 낭쟁의마 둔조기 디부디 배주 야부 체규리야 꾸디 동규 인시주유 랑제기 정구가 낭쟁 체제 체로 동원이 급둔기 지덥식 민바라 대내 점링라 카초바다 중교라 카초바 드문 공비라 꾸디 동아 제기 푸벨라 섬시 쳔바식지 점링기 소라 림주 림보다 점링기 톰라 균두가 갸지 동아 다 뛰네 중교 낭진 요종 덥디 쟁기 주제 균제 메바라 토르 동아다 낭진기 명은배 돕쇼 옹옥된 제대 콜라시비 벤주 공비라 균류 사바 능규지
1: 디글레 쿠네 비웨 네수 계급 면주 견송 주기 최 주군인 망용이 면주 견송 결론과 전기 차구 중앙 바 협자 제유바시 차구나 레슈기 나바사베 미나 견주나 슈바타 사사신도 면주 지급 메린 태가르 지자고 소기 전전을 미디 망추 등의기 치지 방의 믹세도 소유바시 망추 등의 당부 망용 견주나 슈체 된도 동규타 불체 진보를 체규 즉 미지를 익차 직디 정시 튕긴주류 내피타이 캡제체로 동규 미직러 익차지키 망용 겐주나 슈베 정시주 배주 딩서 동규 니 림카 세슌타 디젠카 튕주롱아 슈베 망용 겐주나 슈베 레튠키 구디람스 튜구창도 동규 내두 라이키르 유치 시제맨주 겐주나 슈베 시주 튕규 체규 숨 덥둔 레슈미네타 레슈 남바사베 미남 레슈베 시제맨주 겐주나 슈바르 구자타 갭주르 체규 더드 레슈 미나타 심벌레미 레슈 넘버 4의 미나제 겐주나 슈베 중유 쯔단 퇴구 창도 동탑춘테 겐주나 슈체 토로동요 미국 겐초타 티신 레데 켈레게 중유 쯔베 겐지 카세스디 키왕 겐송 치슈 치로동요 시 계급 인면주 겐송 체진 디프르덴헤 계용 지규르케 겐주나 슈베 체진 토담테 퇴구 창도 동유타 계용 지규르케 겐주나 슈베 쯔와 지퇴 체단 레소 동요 개용 지규르기 겐주나 슈베 토글 주구스 유테 추십 체규 지소 겐주 중의 도링케 토다 말라타 리투 치베 레추 토르 동규 망츠 퉁의 니버 메뉴웨 차와 유뉴슈 유구 주규 당부 人空 도르웨 요체 규주 세규 투장도 단네 면제제 人空 차도네 람세 디제타 투도도 도와 디신 메뉴서 촉든 쯔냐르 체진 짐든 균대 민베 人空 챙규 人工 kei pei zhou yi xip suo tu pe nu ba ngun ju ru che di mang cuo ji mian nu ju ru de bi zhu ba ta ni zhe che yu pu sum xie zuo su dong ju ni ba mian ju gen ju na yu bie mian zai ge cha wei di bu yun tu nga le su dong ju mian zai tun ji ta ku ju Dibgi, pechu soki chetin dupi chawe dibu suto, menchu genchu ki sabtata, cheti mento, chato ne menyo hua. Menze zu nyar soki, nudin chetin le dinne, rinyu denpe ngang, men chua ta, menyo hua, men jor hua, men gewa je ngunduru tuba chetu ma se, menchu genchu ki menze dongchu todam, tuyuku chandu donghua ra, mengsi dingyu. Mangchu tungu sumbu, menchu genchu ki, shirimki chudin chetun chaju la ramde chetu. Tangbu, 内电给给托丹起树起了东军。蔡金堂听别，西林给免去车电执行南，内电给给托丹起公司酒店，重组车电卡组别，新进重组南，内电给给托丹起公司酒别，都是在家在古区靠边也新派来建立电的车友。你不，人工托丹来说东军，西林给免去车电执行，即当给免去主政铁骑，西区团结前年，人不免着为免去执行南。 山西托牛建筑局测托为免去给小区南站给人工黑板立即六吨先天，南北西林土托为免去接盘的车墩车友，宋不免去建筑局着送继续西区推上土东牛，人不免着为免去这些黑板建筑着送继续西区推上土东牛，西不，差谈被总控免去两只操作组派的解决车友。
2: 蔡金堂听别，他们才建议总控免去两只钞票，每人进步的东区车就团结车就团。来说别免去根据团，玉米免去根据去东区进步的六团啊，电器车就。我把西林给内里开工卡塞数据，西林图解决了车库设计难给人不免着会西林免去这些内里几百人，每人几百这百人规定东区。忙说团结西不，三十线图免去几个，每人贴个了自家牌贴给托单，参加数据。 당부
1: 三十线图免去几个，每人贴个了自家牌贴给托单参加数据。三十线图免去几个皮，年头个别托单二位参加巡天，为了年薪托个他结束自家团聚内部车友。各部都起了免去七八的周刊了，七八的前期每人继续七八四九推上土东区谈，人民年大免去了各地互大东区。 星期内给会查这个内电给给免去雷空接托单推上数单天，提外将表现了通勤团，过不雷动，托单内部接车用。三十线图免去七个皮，着准提三内提给我们寄送进去托单南区把的各地东区谈。星期内给内三十线图免去七个皮，六趟每天被中云南、甘肃南休息三内提个了七日准备来给南区推上土东区。
2: 三十线图免去七个，着准自家牌贴去德西村林塘、科技一线目的车友。你不，三十线图免去七个，每人贴个了自家牌，小区群众啊，点土东就谈。三十线图每人贴个了自家牌，根据日期开工，加几东就谈。拆迁预备三年期，我了申请能够谈，贴起申请来给我谈，我了免看图对不谈，贴起固定免看期，再谈到了负责免去给职业中午优先图贴个了自家牌，出的车牌了，做不定车友。来说牌现在免去根据给米给的去托工去，申请来给的，若日车牌中午整体解决，确有那我就是用完车友。送不，三十线图免去七个就托单谈，小区七天前头就发了，得有了七十五七十东就。
1: 借用的三十线图免去七个，冬季谈，整体交配来的给人流进去，出在前头的东区。三十线图免去七个，每人贴个了冬季角度，农村循环的，凝住居中区别，云片南区推上的东区，贴个了冬季立住土菜前头的东区，农村土块他就区别，人流进去出在前头的东区。三十线图免去七个，西区贴，人流进去出在前头的东区。三十线图免去七个，西区贴，人流进去出在前头的东区。
2: 盲区团员阿爸，米格尔给免去根据去查到底部，唐部米格尔给免去根据小区的小女解决，米格尔去完成这部谈，目前前半期米格尔给免去根据去地摊一查谈，农村一查，一顿一查所区别，米格尔给免去根据小区客厅解决谈，免去根据七天谈，玉米六队地摊一查，平均几天谈，两句七十七十多钟，你不免去根据一人女小区人不了解。
1: 免去根据其人流进去关注小区谈，免据车团跟送区西来东提醒免据跟送闲谈，两途就在家不少去小区出席车就谈，免据根据安大谈，接触根据卡了电台，根据那修改了免得过不谈，免不过吧，当即就在说起，刚才免去推上去，推到车站大道谈，那么直接去小区客厅车的，突然袭击了热车谈，来个主盘。 免去根据其组织所提，内部集团突围车就谈。每个人免去根据一查了电台，根据那收看了电台去人谈拍卖，小区客厅车就解释。
0: 这个内部呢，别问你做。 송등부소 전박고이 톰레 순슈 응아레 폐와 체바다 종공기 제주 축도 동규 고르기 삼자시바 니드 제조수 용라 제바데 징니 종공기 제주 탑람 림보라 갑교르 치베테 삼자나 총좀 동다 총강 티리 교주 림보르 숙진 체데 샹다 총대기 송등 때네다 직도 신수 톰라 샹다 총대기 견된 튼제 톰라 침부소기 죽준 림보라 갑교다 계급 진앙기 차전 송다 낭진기 사공기 총관 당부 주부다 더망 염송기 냐자 사제 교르규 사벨라 꾸디 동기소 뜸바 니니 종공 총례기 레남 사뜨다 뷰리 총다 뜨규로 꾸디 동규태 삼자나 차진 존배 종공기 무지 키레다 계기 총뒤라 직뒤 뻥이 쯔바다 계든기 다르스 튠제 종공기 총라 립교 잡교 Tönle tangbu da nipa sumbache nyamzhe tupe zeju zeta dujuso dunyu. Sumni, zonggongi congso da shibshu kodru li gyurte samja na. Congda da suib jikbe congso da, chonggi da chongsebdu byuze jikyo yongwa gudi da. Garma chungye nang, mangbeng koje zonggong su libgyuro gudi dongyu. Congdun da singde, ringne, yugoro, lujungje chokdu kongbe la gudi dongyu so dunyu.
1: Digile kongne biwe nesu. 니자르 초마기 카탕부 주범 남주 동계 로마 포무츠 님으로 남주 주도도 법에 결정 법에 제시 리주 심에탄 단데 제모로 남주 주도도 법에 종달탄 제시 투점스레 유바시 디나 콘소 탑조 탕부 봉데르 규규티 라이안 탄니로 친 유바시 자조츠 니동 니쇼 저솜노르 남주 동계 딤루 제번해 단데 콘소 림신 찰론 중어 통급 가츠르기 위바시 두지 주바시 야조세비 초공 가기 모를 테브르 넘주 카시 식직지 니튜토 그린 대뱅안 퍼부르 제규 테니 소마기 카탕부 주범 넘주 동케 로마 범무츠 니모르 넘주 주도도 퍼베 케장 프로베 제십 제바시힌 넘주 주도도 퍼베 케장 포원니 주범 넘주 동케 기 차롱 최지 가즈시힌라 커잉타 초도키 뮤탑 최규베 톱단라 기리안 인싱 감세 남탄 딘시르 치바탄두나 초도키 넘시 쿠류 티괴 뉴크신시라 yundo mawe, namru donkhe lome, namru donkhe la zetan, singkam te, langtse tewe toa yu. Codo kardri lopchen ki wang mong dihi. Codo du lebe gup singkam te jenlong che zamtu. Kanyi si na, namru pabze dibu zung chungwe to. Culeb ta culungi shukin tebe wang ki, magru ya mara yom gyakba ta, yen yun to kyor si pe, kalu gyur gyur tewe shibza ki langtse dungi hyu je ju ba shi. 니모로 남주 주도도 법에 제식 리도 순배지 제모로 남주 주도도 법에 종다르 지구 소유 남주 동계로마 한몽키 원토 구지 제배 초공수 레유바시 사수수 레바단 듄테 총의계 통제 지마주 조회 한몽키 남주 토계 다제 유체기 정실 대네 림시 남주 풀쇼 요산 제바탄 디신 조린 디뷰 체디워 고급 텀진키 테브르 넘주 대기 마사주 법규 칼로교르데 데랑아 주도도 법투 위바시 소마 크줄롭진키 한문키 제모르 넘주 주도도 법규니 삼출레 중세 가와토 총회 시부니 나티딘 힘페 강토 총회 타 강토 남크 힘이 인지 체카부도 페 추나 중라부규 제주바시 Tiringi chudodu bopi legen li chung hui ji, kumu rengi le nguzin tiwe kase chung hui la, le qin yu sara gyu ti, chudoki legen ka tang, gengrin gya zu legen zhubi yi qi yang qiru qing hui. Tsuma ki ka tang bu zhubu namru donkin loma pomo zung ni, nidu ni shu zog zung toru, namru donkin dimru qeba yu, tsuma kardru lopsi le leba xikshi. Nidu ni shu zepsi lu dawa xibar, teng tang bu ki gyan purwe li chub chung wa tang, lo sum nang namru donkin loma pomo teda ni rigbe xiong lu lop chung qeba ni, namru suyi juri qebe par calung chung yuwa shi. Le qin, kong zui tong dung zong dara zeng zi nang denpi qebe, zong dara lop qen sangma li chub qe guba tang, lop chub jiwe jie xib li chub qebe ji, tar tep chub tang bu bong di nang yu yuwa shi.
0: Diga li gu nian pepe ni su, ge zi jikab kangi du gangi ji su mong yu to dam suyi la, Sobju ge gyu gor ki ge zi jikab kangi tenbib jira che bata. Nyedo nishu zidu lu dawa gube ci nishu ni nesung lak linda gyu ri. Tenbib tere kyun tunze nishu yu bata zowo shamsa gi nangdun te tenbib che yu te. Jigni limba da ju be kekung gyachiru tongyu. Du gangi jisu mungu lang ne kangla ju bata cega meso bata. Rangdu kangba jiksu da rangdu kangba dile gi chungu ju baso ki te du gangi jisu mungu lincho baso gyu. 대신 뇌강기 지수 멍외기 마조 코르규 탑람 의장아 갸기 동교시 니니 토담시업슈 뉴주 치루 동교 Lesube, Dugangi Jiso Mungu, Limbe, Rishu Tulu, Tubder Tongyuta, Dugangi Jiso Mungu, Juso Sinduso, Gayung Kyokunsu, Penzun Yichida, Penzun Kelin Chaku, Dugangi Jiso Mungu, Pujuru Tuduta, Sane Shendu Yi Dung Ubin Tonglin Soki Lego, Tubdita, Leju Tobu Yungwara, Gudi Tongyuji. Sumni, Ninga Mungwata, Tunzin Chishu, Cheru Tongyu, Dugangi Jiso Mungu, Totam Dineki, Kyoyonda, Chatsangwa, Nela Pigwa Jeki, Yidun Singu Chajumase, Gayongi Yidun Chirin, Yamju Dibuto Jokuji. Shini, Lamlu Ji Kabya, Chirutongu. Gayki Sozong Timduda, Ninshibu Lamlu Mimbe Leshumina, Tishin, Pabdun Leshumina Jeki, Rangdu Dara, Dugangi Jisu Mungu Juso Chi Chobata, Dembib Dara, Tizungi Siju Kabyo, Longju Chi Chobaji, Kasesu Kuji.
1: Digile Hunebi Venetsu. Dawa gyebe tse chukun nin, zhu chue ang sunbe gyangje gyeje mi shu punda nipati xelung congle jidin purgyu sadu suda kuyutu pendung chibatan. Mi shu punde, lamtung gwebe chashe tangbu ngunde kewe kurimdara gansu xingqin mingqin zung zhu chue sabu kuy ang sunbe todu dela nga pabashi. Tini, rangye ki, mi shu punde gagze lagze gyardu pechu chibbe te tobe cege keji xian xingin la, Rūshū āng sūmbati rāngye ki kūlaṁ tō dīlā ngā shūpa tān jī gāmsē tō chīr dūwē gē dīng kī mīshū pūnta tāngbū tēr jūrūyubā shī.
0: Dīgā lī gūnē bēbē nīngsū. Nye dō nīshū zā rūlū dāwā gē bē cī jūngā nīng kī gē yōng jūngam nīmū tēng shī bē tō. Cōng wēn shīng jīng kī sā nē cī shī jūngam tūn zē kī rindān tōng bō rō jī yī pī shīb zī lāk zē cī shī ngūn sū lā tā rā chē bā shī. Jī yī pī yī shīb zī nī jūngam mā lā kī kōdūn chē bē ngūn bō kōdūn dā. Nyumdi shepshu, tishin rinne shepshu soki rindangla cebib jebo cheba shikshi. Tsongun ni, zengsum chungu yinbata, tojang zasada, kyakrum kyaksa, ceziu soki jungam malak rik pyusum sokbu yubama se, jungam nebubkyan mikseji. Tegong yegabgi jeyu shibzi cesi kebra che yuemi. Wengyan tumungi cesi te, sadu mikse jungam malak te, yonggepto ju kakbuji. Tadin kebra chebe cesi te, Sobyo sadyu ji yi pi shibzi sanay ki cesi tongja sabata, gyagabgi yinji dengi chebe junga mala rik dungi mungshi to. Kyakrum junga mala da, gamze junga mala shenda sadu nembama se, mikze guji te, ceziu derungu tunze da, sadyu kyakse tensa, tojang gengu namarangshin gyungkyung dunrang so, kende mikze sadu nende, zuyoda saso, zaji sokja chone kuyo sungyong penze ki cebibbi ipsoy de, Tsobyo sadyo junggam malala shibzi ne kebo chung yu. Xenyang cesi te, tsobyo sadyo junggam shibe tosa zogchun cesi malala nanglo ki chubja ke jenshik yinpe ngu ne, chinchung ki tosa zogchun ki penche la dingjo chiba la gagze dekyo ki nyubat tunkyu zhi. Gomdobji mara, tsongon ki tading ki cesi kebra chiba te kukab su che de junggam tunze ki rinda ngungyuru chiba lamsu gyundu nga tuku chandu tongwa ta. Shibzi che zhe bianzhu da jizu kongbi ki dengjo mala na juu de nyegyong sabi ki mungu doji da junggam tungung ki kewaan nyo zong junggam nutzi kunsab che ki shi zinsa kaya chenpo chikdo gyuru wala gui di gyokpo tongkyu zhi.
1: Digi lekhung nebi wen ne cu Dawa gyebe cye junga nin Zhonghua Mimang Jitun Gyekeb ki junggam kuyu chimshung nguyo su lalin dawa tang nin teri gyeyong su chimshung te juu be zi zhe zha cye mangwe bakzo genji juu si kyu si tongma ti 浙江衢州曲江区民办青冈图 When young, Kongi Kambe told the woman Yube, Songanti, Yang Luxe, Chudin Chukur Soki, Dixiele, Jase Mawe, Zeta Dakto Chabe Ginki, Kende Majan Laki, Nitip Jagpe, Chile Kamba Yaku to Yula, Tandu, Menkantu, Jogu Kehu. Songanti, Jinda Timle Jampu. When young Jindati, Jangi Chudin Chukurki, Zeta Jaseti, Cele Gay Mieti, Tugu Sehu. Tine Timganki, Zesi Timan Sebu, Timsungi Tunze, Napke Sipju Sipdun by Sirsun, Zede Pazoti, Jaseki, Cecile, Gay Me, by Tibur Metafara, Missinki Swara, Tungu Me, Suking Ebasuuna, Kiwala Nutsatanwe, Consortogi Guba, Kase Dunbashi. Tidan Chipsitu, Kiwala Zenu Chepe, Chajuti, Timsun Ladara Chepezi, Tandu Ne Yuzi, Jerimki, Dembi Sabatan, Tishin, Tia Chajur Timsin Tone, Jesse Yachuku.
2: Kyushi

0: 고르 갸다 니슈 즉시 탄 구스르 시 탄 생캄라 뇌즈 쇠페 심스 뿅유 고르 솜동 하삼 켄데마 짠라라 구습 제괴페 춘다제 버시
1: 디글레 군에 베베 니츠 니자라 페랑 요조 민지 강기 중규 멤베 튜진 급 고바다 민지 강 운이데 롱어 갸다 주코바 딘디 슈베 제구습 제식 베유 계급 림베 수리 로벤 치모다 개용기 차전 중로 멤버 페란 교정기 필로 소와리 비에 개왕 러버겐제 대신 개유 슈벨레 수 투미제 페란 교정 민지 관계 우디 남베 페브로 민지 관계 내슈 닝바다 고데 멩가 네드디제 멩강기 로규 짐든카 수리 짐든카 소수 시고드 페비유 코남베 민지 강 운이디 롱어갸다 주코르베 로규지 피림라 치젠다 필로 소와리 비에 균진라 제제나와마세 민지 관계 멍시지 꾀다 맨주 쿠유제라 중외 남살라워도 규바 더비 공배라 규륜십드 나유 딘닌치르로 딘제 속진테 응음지 덴베 계류 최도 응으스 고소시 페란주 중 민지 관계 우지기 시지 표바다자 민지 관계 튀럽직 하기 배덥럼부로 지젠다 맨드미나 미름네 미럽기 가제 둔주 나와라 낙주 나와 대신 마음배 공배기 믹제라야 구제 나유 페란주 중 최딘디당 우렌기 제유 우지기 송셰 능급 멘지 강기 롱어갸다 주이린 필루 수와리 바균 진다 타르베 담았다 만조기 대단라 겐송 집에 태 토베 좀제라 제도 등조 나와마세 친중기 공베라야 토리스 무주유 디민 덴제 속진 토탄도 생드다 개방 덴슈 직숑 균진 소지 제고 접도 림바 배웠다 멘지 강도 차례 낭데 롱어 십주 송웨 개완다 레수버 겐제 남라 표정 레기기 생다 표대 코나베 롱주자 망베징 표로 소와리베 탑서 당보로 가제 베답다 게세 메베 레기 표바라 라나메베 구두슈유 대단 접지 멘베 투진다 송제기 응원도 미게다 촉박하지라 맨주 뷰제 도담기 차가다 표정 표로 소와리베 내종주가기 차가 표정 멘베 차가소 낭데 코나베 레줍기 쪼심다 닝돕라 규자나유
0: 디글레 쿠네 비웨네츠 니도 니슈 저주르 점린 추미 촉친 치 주구닌 비징도 고소싱 점린 용기 추미 최공기 춤제 개진타 튼제 사바 토마르 지미 체버시 니도 니슈 저주르 점린 추미 촉친 토 점제 솜동하 점든 체베나 년가 체베 각동 규토 최촉베 추미 카지규 태양 메쇼선에 메쇠바타 년가 체베 솔레 꿀시 체바 파르소 제제 돕슈기 레주미네 첩체디 년가라 태가라 카데조 두기규 Zemlin Chumi Tsochinke Jemgan Di Kui Tu Gyu Gup. Jemgan Tho Tu Yuebe, Lupon Hachang Chiwe Chumi Ti Demu Wa Minyongwa Siki Iwan Gu Yue Jin, Tie Sokwe Rinse Le Mi Shizam Yuba Ta, La Ni Gyan Pa Tan Dunne, Jidang Ki Mi Yu Chumi Ta Menja We, Top Chiwe Tsona Si Ngu Di Hyu. Teng Tangboro Yong Cha Su Jemdun Chiebe, Shilo Nyam Siki Mi Yu Chumi Ti Le, Cheng Zin Shen Nyo La Zee Ta, Lok Chui Pian Chui Nyam Zee Chie Yuebe, Jige rinpa ne dun dong rinpa parhi dupshu ki tsaka le ge tupjin. Chumi tupjin ting ningdu lo ge zhin ki songkyong ta gya zu ting tu le zhub. Tishin sok zhin ge zhin suwa ki ga tse chi xin nyinga chi we le nam tida la jue chong. Jimdu na shu ken songpa yang tau hi. Bena ting se pe gya su sabi ta ningdu kruyu dapuru deja kyu pe lakba ta tishin tek tse chi we chumi che ti mi tsep che cho jie xe wa shi. Lupung chiwe chumipu deja kyubwe tuje kihi nuba chenpu dunne nyinga chiwe kuyu na legen dhutube rwa yu. Nyinga chiwe deji kuyu chetu tuje kitini rinyu deja minata tsungdi ti luto du guwu lidata tisin marchi nyemi. Lungsu chota gyudung tuje so jikje naso jizura che yuwe mi lepkawe nyinga chiwe kuyu ta sanlamdo gyoti nyokche kuyu ki chengsi chudu chetu batan zi chokdu taju chetu.
1: 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一,第

0: 나가문에 타파트 중국의 척도 구루와시 유바틀라 기부 담바 시스르
1: 기부 담비의 주상 당니 미남키 총의 출키 저주키 저진더 불교류
0: 기부 담바 타니 지치라 로바양
1: 기부 담바 남니 심상라 상성갈
0: 기부 담바 남니 흉창신 덤지수
1: 기부 담바 남니 로주치시 미경신
0: 먼저 인탐기 미비상부 등계기 미피해바 남장 기부탐바이 기부탐바당 조싱 기부탐바라 미비대네 담배 주성 경원이 중국의 인도기 시대인이
1: 기랑 지부 낭리야 슈베거
2: kiran kime nang ni shubbe ge
1: kiran nong mi tan nyam tu se che zhi wei ge
2: kiran chou bu na lian tu ga zong nang wei ge
1: man zui li sen di ki nan ba mo zai nie yang ge ge zhu xi zhen qiao
3: mo ti sen ta
4: mo ti sen ta
1: qiu wei yan bi lu
5: yang qiu wei yan bi lu yang
6: xiam li ya gong bu 창세지 구리슈 창세디 링켄이나 스리양좀라다 총기라르샤

레젠기 죽도 규디 슈베 루시에디니 저시 슈그제시바디니 루시에디나 마르시 망세지레 셰동게이나 소야라 속버레 샴리양 안남조 냠도 저시 슈그제시베 루시에디 생가테도

0: mi ka ri si ne lob chong ka le chi la le ge chue ge yang ka le chi si re yang ka ri cho wa ka si chi we mi zi ya ni gu me jin mi yu ti le chuo mi du xie su wo shi
1: qi ji nin ge ji se le ke sum ge le me yang ga ma ri ji nang lü bu ro cha sheng a kho de ji ge yue
0: ge ra lü xi xi na xiu bie ge le ge ran ge ge si ge ge ran qi su bu ji ce qi ge cha ge ta xi ju san ge nü xiu su gu ge shi
1: 계란기 포위 독세라 하오미 숨내 응아파네비 이나양 계란에 셀라약 제취 설치 포화디 대공리 덥가 세기 치료
0: 계란기 소변아 처봉 통조로 봄차까지 요시 청용 제비에나 같이 지나 처봉 셀 송잔 가기 요유
1: 계란미 유디리 손에 제발 겹겨로 지지 계란기 소부 가래 침부기 요유
0: 제사 언츠 지시 주제 정리 기 처소탄 님도 별전 제비는 야고 민도 관례
1: 미유토 초와니 튜니 되버지 거기딘 비 기직 마시지 계란 가주 럽도 뉴버지라 계란 심규 팀 미추 야 원미도 쇼로 왔지 소외 난 같이 지정 유자 가초식 있고 미비 유나 제닉 처시 이는 양 복등 문주를 용화지 바라 능구 난구지
0: 키미 유비 왕키 미유디리아 튜니디 초보 유비 왕키 미유디리아 즈웨초 지통 나오의 왕키 미유디리아 디기디 먼저 심포 내비 왕키 미유디리아 튜닝기초

0: lo sar cha la ni thun du ge sem la so ni ni nam ga yin bie qin da ge zu che tu ga yong ge ji zam jie ta bie ni xi zu de zhe bong gar bo cha ji song a ji nam gang ge xiao ba thun du ge la sa ni rang ge san da din zhe tang tian zhe qi xi nga xu yan yan qie de zhe ni 日本 yachi cherti singur to chimri. Gabdere lambar to chinda juche toatan chebe. Chinda ki. Wei, tunju, tarangi juche tozi nibe. Si chibji. Tunju ki.
1: Lu chinda la tozi rang yu. Molia, chinda kira nian nang ya piro nang.
0: Si chibatan. Chibji. Rebon karpati gyönhe.
1: Londi rebon ra, gyokku chinje, nange amaya, nga zui chinta nange ya piki tupi, chujang tangputa, suja ngangbe to, shigong kongze, sujung zuyma so, tati lebar jigui, lupsho, si serne, rebon ti lebarri.
0: Rebon ti ni, gyaji ni tu, purwa xin, chungju chie di, mingwe par gyoshi. 爹爹,请到亚城请不见你。喂,听住,让你直播爹,明天给我去别,去吃不吃。听住爹,我请到了,请到你请不见你,请给谁,去吃不吃。爹爹,可是听住爹,请托请不吃。听住爹,三爹,虽然呢,这里来把的身体,
2: 请到南土四百岁家乡堂控制下嘴么说给年龄切别请到你也曾听不见的听住给三大牙让给俺用个月吧肯这次还过去没谢谢不谢听住给三爹日本给连接去小姐请到给到我呢
0: 他的日本体扛得越是这般三爹嗯爹越是三年日本先帝顿不知也隔壁的请到日本体肯定今年停住了哦停住让给日本体俺这边呢你让给主持咱们当桥三万停住给开浪不是爹打了停住给主持日本体 하바르 쳔시 진다 시카르 로컬 진다기 론디르 지본 랑기 년하 야송니 요부초로 랑카르 방지니 나라 소지시 롭쇼 지취바타 지본 르베 지본 차포아달 중니 유삼니 예오시 딘주 산다니니 코베나르니나 게무쇼로 게무 게파비시 진다 시가르 리급 대가르 수어치게 미캉치경 내비 욕시라 왜 레봉시기 렌게가 레마중에 시트리브지 욕부디 루진다라 레마중 서지 진다기 양 튼루사르 용디 디엥에큐 나리야 고고 탕네지 큐 두체 두지지시 서지 튼루기
1: 호스 진다라 가르난송에
0: 견룩기에 하고유나 양 마고 크유제니 게지트리버시 진다기 랑기 레봉티 니 시가르 렌게 민도 서와시 견룩기에
1: 진다라 원장님 렌게 주버디 키랑기 무소 시버마르벨로
0: 진 셰프시 진다 고통비가
3: 아 제제
0: Tengye, ngus tongshi, sem nye, ma lo, kami tubashi.

레조분바 전더니나 안추 장군디 나오기 레종고기 네트사시디 벽이 딘라 더처제 자참친 렌데당 레종 돌로초비 고데 주진이 대용다가 레쿠니 베위 네트다나 살레파비르모 롱동기 제자시비 벽이 딘라 더처제 자참친 렌데당 레종 돌레 촌데디나 다오지비체 조진이 스천 천도종제의 공조시에 바탕 배종당 총의 스천 손에 배비 캠우 남바당 제자와 남바 슈지던 점니 더츠리네티 롤린 루보나우유 대용 롱주 인지 쟁코당 딘즈리 비쟁코 제마 던츠기 쟁코시 손바타 던츠시 레용디 나츠의 샘라 토마 대용완나 덴바 할라 지당 대자이 콘 코트 대비 쟁코디 영일이 왠종 Nyantie jachi zingwa yongji ndeshe miki gantendu piwa na. So jingi dezi lari shi mayimpa. Tira ki chechi tang, jeza ki chechi mbata tuyenpi, tira ki dantirin mi jeza rendu. Tenyo shecha ruji Xi Jinping ki rinne kumba lata yongda xa chi. Ketrab jantso tuyipi, pejong gyeche jeza rinne tse shenye kong ki rimu yi jeza wa yong ki nga so zongbo jenza shipi mongji tu. Ngui mi jecha 中西党农队的艰苦，沿路所见困难也不离。

다 장코 공미가 렌테나 슈선비 뉴지사비 롱코기 로스말라라 청고바당 덩고비 니바디나 하중 통보예바당 디 름바양 제선라 레여비 차체담 첼레가와 천농더 봉와제기 제단 네모셰바 제디 차천바비 디스양 롱코동와당 요나 차천바비 디스라 루소비 넘바당요 베데 청보예바리 세덴제 루소퍼바 청말라 통고당 청고바 루쇼 송쇼기 디치제 디조시에비 세대지 고쇼고디나 차치토드 로소바당 젠데제 조간이 셰비 덴장길린 타치드 커티시그여 바리에 다군다존 뉴지사비 롱콘네 디바제 페쇼디 존도 셰쇼기 제도 덴비 초아셰발라 턴제 점바시 연바 미메렌도 대용 텔레 페제기 응외니 대바이나 뉴지사비 롱콘네 단 덴데 요셰기 럼바포와장 마연바 다도 정도 폐지당 몬초 정보기에 제텐 같이 시장 연바련도 니위 로시린리나 다 자카우제 뉴지사비 롱코제 렐라 총위 모지디괴 젠동강 티선데 동화당 롱코 뉴위 카사당 뉴르 샤차 차용당 자샤 동화 대전데 다도 롱코 뉴비 지숑수 몬피스지 라우톤 롱바 레스 당위 메세기 다 롱코 뉴와 대위 팬데당 롱코 셰바 대위 다데 롱코 소와라 대위 샘데 제주여 동제네 종세의 공연으로 대바다 로시 시위 제른트에디나 뉴지사비 롱코 차다동니 몬조제 로시 마네디 먼트 마르 동와다 요나다 머디 고유기 비제 레스 동디 텐제 종당 텐동용기 미제디 응연제 용와라 런데 뉴디 시에 바리 대동차지의 다도 뉴지사비 롱코 리뉴젠당 존도 젠기 롱보지 ndendu lerikye shoji rongpo la kande tongwa tang rini longko njo ba tang rongde kalu go tong shi ba tang dejen tado longko tang lam tangyo su laza saba shi di xe la xe bi denjo rongje tang tade rongje sangma che ba che rishin ni cenza gi mongso xiamde xe wa tang chowa la tade yongwa xi tang xe mi yin ba li tang ngan cho nze xe ba jima xi gi ngui ni je ba yina nyeje sabi longko nden ba na ngui zhen chong tang da Rongye shenu tebi, sheshe shetong shi denpa zang maasi. Tadung tenyu koyu songshong tang, jondu de tongki chowin de shishi tebi denpa shi jangri. Laza jenta ngang rongpo tang, leila chongwa tang, jenta ngang tichong de tongwa tang cha ji. Nuje sabi longko yang, jenta beshe tang, lo so pa. Denja tang rini nyamle jiegi teli na, tadung jenta ngang rongpo te ni, nyongje ina ta sheshe gi pesho se jengi yinpa ri. Re chupun ba, ta kongke lenche ju ni ngan chu ga ta nujisabi ga nje shesha ka la ju le mambuchi sheyo ri. Pe chao ja na ta ngan chu chama la nujisabi longko gi chenyi tam tewi ga lao cha. De jen tewi ga lao cha jie la shetu sheba ma si. Ta dong chongmi ga doka che shu yambi longko shebi nongchu mambuchi jang sheyo ri. Ta tengke lenche ju de chongmi yam chenri tam tamba tang. Chuan yung rongje den pa, duengi tam tamba jie gi go ni. Nujisabi longko la nguintataba xie di. Lu debi ngang jondu xiexue ki donga xie xie ni. Rongu ngang tenyu chowa lalin xia ji ga lewa xian de qianbu yu. Dena teringa lian chen yang du te gong ki dani xiu song ya ren la nye song. Naba zui du da di ba de sen yin tong wa yin ta ba ni tu ji xie xie wa yin. Ga si mo to de du te dang kong ba yue ba yin na ngay le kong chi gui li xie pi. Lian chen jian ba da la sen ro. Ta chama de mo yu.

0: 里等烂鸡拆熊，
1: 敌人总败一熊，
0: 敌人总比你们，
1: 阿拉等干拉罗个。
0: 尊巴一个木，
1: 尊巴一个木。
2: 这件吉斯能好看个你哟。书记给我点笔，加不冷机，年少了干着等，还有啊，接触都不少。
3: 看起来我有错，书记把这些查成，做出么建议，书记查巴等啊。탑자 지통기 럭주바 롤름 도진요 쇼크압 신시기 차츠납스마 잠니 마츠홀랑 고쿠르토마등 마심락 승은제니 첨멜릭메제압 샤왕넴바 접신요
4: 아 탭중도 요떠나다 날그나 빠짜즈고 노라흐치기인
5: Siyandav la gomundanra nyongnyongs mahtoqshin mehka, ngura caagum mehka.
6: O, ndav tirung kela ngodung zizug shikchui yonu hitabka.
7: Javi hitagwa yimdril ang tur takchun nambu shagi patang. Jarji ixtamchui che chamgal nye suqla, chamtar dungdag nambu tonggi.
2: Tebshung na chuncha malla, jarjan na chamal ligmal che warankam khimman. Yarab chamtan ngang davar shigni, 존틀 특성 그 코리 지급된 기

0: 미카지스나 롭종 칼레치라 레고 최교양 칼레치스르 양카지 소와카 시치웨 미시야 닝고 메지 미유딜레 초민두스에 소워시
1: 케기 닝게 지세라 그 숨결이 메양 까마지진앙 류부로 차승아 코드지기유
0: 기라 류식싱아 쇼비급레 기랑기 기시게 기랑기 수부지세기 갸챠갸타 심주산기 뉴슈 쓰고기시
1: 계란기 포위 독세라 하오미 숨내가 바네미 이나양 계란의 제라 약체 취사르지 포화디 대공리 덥가시기 치료가유
0: 계란기 수분아 처봉 통조로 봄차가제 요시 청용체비에는 가치지나 처봉 세어 송잔 가기유유
1: 계란미 유디리 손에 제발을 겹겨지지 계란기 수부 가래 침부지유
0: 제사 원수 지시 주제 정리기 처소탄 님도 별전 제비는 야고 믿고엘
1: 미유토 초안이 튀니 되버지 거기딘데 계직만 제지 계란 가주 옆도 뉴버지라 계란 심규팀 미주야 원미도 쇼로 왔지 소외낭 같이 지정 유자 가초식 되고 미비유나 제니 처시 이는 양 복등은 줄 용화지 봐라 능구 능구
0: 키미유베왕키 미유디리아 튜닝디에 초보유베왕키 미유디리아 즈웨초 지통나웨왕키 미유디리아 디기디에 원조 심포네베왕키 미유디리아 튜닝기초

0: 기랑키 도고르낭 유니
1: 난츠 티링기 링시히
0: 티링기 링시
1: 티링기 링시
2: 니네즈베 센로랭게 공감사 렌제네 생고초베리 젠디 동양농진년대 지접리 공 표계 농천기 티링기 링시시베리 젠지 그벌리 젠소존쇼게 렌지원디 인라
3: 구모 바산라미이
2: 로 나마랭게 다딘기 레젠난로라 인나 티링카사 차외 토라야 미창로게 도나 친부나야게 미느지기 고리 인라 미느콩랑니 시림 쿰네 스타나즈디 갸게네 슈비나 剑洞正下人别姐姐空亲姐学过亚素不亲女苍木学亚那是起来多了我那是听这破别那把菜来学年纪空来因的铁空了呀娘们这朝啊亲不及给金洞学不来多了那是的破差别接了因的大等的所说免别因不因来年洞就过了那是的破多啊地里破对怎么的老苏们俺来缺我民都是送上去的给家的铁个下面的西就过去 내배 소든이 레드와나. 휴장다 멤베 카팅제 조르베 미치기 치규르야 고제마 대바. 엔다 제유 나즈 테파 각도 용의 멘딘데 취십집에 고르기 니즈 미심규 바치도 어디직 십진 차와치 생겨낸 게 년남 투표고 삼죠.
3: 다라진 단 예도 주고 로레이나 공로 십주 시지레 페베의 공로 시베 차지 공수 시게 전도베 숨바 임베 차이레이레이나 시림 쿰네 포바 타제 동안 타급들이 있는 쿠란기 주고 이내레 계잠 임바 멤베이나 타콘 로숨네 nga phale sone thuke mare kis sung dong al shu da da lu po thol kya yin ne si ji bu tin de ji po du sam ba kong gen me ze gi kha jo yin le be di gyu wa dan yo re la thu tin ne sung je da kong ki me ze chi thon ju yin la da chi bang ra chi we gi cha sha ji sa de na gu su wo shi
2: shu zan re sha la ta she lim kum ne se ya gi na zi di na me ji la ya lo ni gi la ga jin la ya che be 다 주어도 매배 나서지려도 와라. 단대 봐도 있는 나서디 포배 내비찍야 자기 중용민도. 다 휴전직 나서디 포용도 인바 있나 독부 시부 열을 쏘는 거.
3: 휴전.
2: 단다 자리 코로나야 즉 년동기 남네. 아니 중앙동 뒤진 뒤 직접 내 공기 우제 우도시야 면도 면시야. 리젠티 초배 있는 제지 쉬도 와라. 쉬용도 인바 있나 코로나게 응여서 사교발야 송기도 다직 나서디 나수디지 겹용도 아니 추토네 침제당에 그마 요를 쓰고도 안
3: 뭐
2: 티난다 제제 배티 추습 담아단 신체 아니 강라든지 탁배 담아도 보지 즉 직부고 배티 당세 제제 직부 담고지 다 이내 추습 담아는 시 우가제
3: 우
2: 담아도 보지 강라든지 그거 삼아 이내래 그 쿰차로 신이도 중요함서도 그에매 보지 배티 딜레다 시베 이내래 약설에서 나 딘제기 도부시라 통고도 고난게 응수 것도 다 이내래 고난게 딘데 내주 딘데 체바 이내래 가르쇼로 수구 진의 중세 이외바티 표주 단지 아니 베티 나자디 가도지 이야기 다 맨딘데로 와 또 뒤셔나 어딘지 심주 지야래야 잘했는 게 도와라
3: 슈잔다 니벨로 뒤 하게 진리는 내시 냠바 티에나 차례기 다 수부기 진의 디내래 니르래 마데바라 냠바 주부여베 마세네다 타자 공기 깨자 쉐베기 누베디 이내래 용수 냠동알 다 공기 소소 쉬드베기 계제 대다 있는 아주 믹지 추제 딘데지래야 된제 로레 나리는 이주 레레신 티젠 치료 유단 비리치고 봐 딘데지 투어신 타탄도 옥지 묵기 누베디 이내래 니르신 신도 좋아 공개 소년전다 참내 충중 시타 나와 메베게 로 약된 지게 이내래 공개 최소 초기기 인가 요레스 딘데 송샤
2: 다다래라 다 참내 충중 시타 나와 메베 로 약된 지게 고랑게 최소 초배 인가 요레 쉬어디 대공나 인바 있나 고난다 능미디게 님도 쇼고도가 가마치기 나눠라 다 이내래 아 쇼고 대공나 택마치 중세마다 고난다 메제 펜바 조조 제브레스도 디디오 임베 있는 참바지 개발했어 봐. 한 참바 접제 콜로고 뒤점바 되니 초 오징업 제마도 배서 제제 중세마다 메제 펜바 조조 제발이 쓴 것도 알아. 다 내주 대퇴만의 제제 있는 코난다 코난기 능미병기야 상물로 로가 제제 대고 제브레스 아니 코난 임베 있는 강바지기 나러라야 카가라샤
3: 강바지
2: 나러라 다지 부저 이내제 셴바 나자롱이야기 견딘데 매버스제 딱 강바디 맹강적 체제로 와 독시체 사교딘데 어딘데 여기 고유직이 나눠라 직부 대고도 단다 고난게 아직 열에 부고 열에 빈자 열에 디게 임바 이내래 等你出不赢呢，大家推到了用，停车钱也蛮多啦。
3: 他
2: 学生就推出点给点给了呀，用用不赢呢嘞，卡来结果呀，投资结果呀，停车给他白的，卡来是啦，人家又把停车钱多。他可能给就农民同事的怕说别的的停车钱和从那来提的多啦，卡来给这些图个嘛了吧？那你请俺他可能给别的钱了呀，民政处就是他没给。미지게 르바 미기 치뉴게 베게 록레게 나라라야 이게 탭숑 여르바 탭숑지제 디나라기 이게 개개 디브 이네레 이게 데 구교 뭐게바 디르제 데제 묘숨사사 가르체 숨자지 어딘데지 독스 데비나 아니 이게 디베게 땡기제 딘데제제 까마찍레야 이크 축주사 어딘데 예유직네 겸마도 비제 딱 고베티 대부 시부르 딘데스 제제다 치르유다 베레제제 소소 쉬드베 개체티게 시기오레스 아니 고난게 단다 제지디 당내 나와 규림 줄레 된네다 제지 치워디게 파 고난도와 고난바 이내레 아니 응여소 답에게 고난게 제지 요즘 뭐 쉬보나
3: 네세
2: 죽대레 고난게 이게 아 동자 체베 죽동게 이게 지티샤 대레 두주중 뭐 쉬보 소소 쉬드베 이게 개제디게 이나 믹진 추제라야 된제 개제셰바 예수고도와
3: 타라시 타쿠란레 네싱엔 버틴데지 포드스바 nga 네시딘데지 포송 삼제 콘르슈네 줄레 단제 머슈바라 딜레 독데다 네시디 주덥기 메 딘제 첸십치아 텔레 슈동알 타시야 네시 네버틴데지 포브네 송제 차레기 정류 유구 첸십가 도르게 차레나 슈제 콩기나 점링 시비 첸리 케바 갸자 카시다 냠도 면제 심주기 남장 숨게 레니와이나 구디 단제 점링 토 망트기 시림 쿰네기 네디다 첸십게 정식이 띠고 최저디 주바타 니르 이내레 차레나제다 초주 줄하든지 쇼동알 타데니 먹룸 춘네 초순기 람부디 추신낭바 딘레지 중고랄
2: 다다레라 코랑기 메딘레지 추심낭기 요레로 봐 추심낭제 미마부지기 삼르나로라야 메딘레지 추시 주등에라 메딩오네 즉 추십 제야데 리그룹 총무 있나 녜라 소소께께 삼삼이 요레로 봐
3: 그
2: 이내레 차례게 삼르딘레 짠했던 게민도 조 메디 튐바 있는 미션 발아야 즉 멘주지야 딘레게 티야라야 동해 이마도 소소른 얘기 친주디 마 균승이야도 딘데 자원의 민스 소나샤 다 휴전 대공로야 매직 나가직 최다 리그룹 중재 이나 땅에라 심제 딘데 강라 최다 최다 지지다 딘데 강 안티 리그룹 중재 슈고 네버 딘데 강라 최다 지도 좀 안 네버 강라 그래서 팬 토제 네버 가시 베티 콤 대교 가시 아니 즉 야 란제 콤보 보토비에 유바 개자 즉 쉐토바 교와 디제기 네 내중문에 퇴시하라 퇴시하다

0: 那泡沫老群聚许多，可能因那嘞年头难老了，那革命说过多啊。
1: 嗯。
0: 他这样年头你说走松了了，因那让路你说走住了呀，那边的呢，在西林给国内的破别，那把小流血多啊。
1: 那是。
0: 可能因为因那嘞菜嘞给错别，当街呢，提高了呀的，那边短出的钱多了，
1: 太
0: 难老个，可能出的钱又急了呀，就是啥，老年松啊急了因那，光都学不得了，那小流个。那在你做的点不吃的，你读都没进吧？他谈到吃了，因不因呢？光读书不能得是，就今年浪姐着急头发嘛塞，叔叔你开讲啊呢，错接头发，
1: 他
0: 都因不因呢？小来两个听着接头呀，听这个当上查下。
1: 学长，他天天的只有每天这几码短途就上班，没忙过几个。既然给每天这新旧呢，天天几码短途就唐唐妈的叔叔给拿着提了呀，就特别这几。马些巴拉，没先给他起诉的，别就当下顶着印度的太冷，说是别准切不动手，说是龙卷切不对对的，他出多个动作给人家提动啊。他空给徐伟那里提提了，他没忙过几个，可能提下是，俺人那样，他提着有给千禧给，免在顶着千禧起亚给，恰恰顶着几三对姐姐，拿着提了呀，高多了起亚给，透明给他，过足是一年，这三路大大提那里，俺这给，说的。女不听这些没意思，但龙也可能，可能也真的需要给这有一个年通听着嘛。他吃不着钱，就是把各条条空给人呢。爱吃少的，开心不嘛的是。他开心些呢，觉得小人困难跟难些的，但我呢动爱当。首先吃我听这些就，俺就眼睛没得的，咱们当土不吃过呀的是。爱谈的吃不给来个人，同桌苍蝇人呢，肉啊那么提挖土人呢，拿着提都不急，哪也马吞不谈，俺就给你不吃人来动爱谈，拿着要么呢，俺觉得说不太给动爱听这些。首先吃嘛过呀，他呢，俺觉得看了学不能行，俺就没事就这边吧，听这个呢就去马车别吃都硬是松下。
0: 他再来那个他那。직제육이나자대가도토비아기매수십년교래다대접도있는가체도미배민의직니고난기충마
1: 단
0: 류나시단류고난나차샤비나비징로브치문에심주로마다니뉴시니게로튼제로와주고내가여보지도내가대교가라야다내주딘데튼두쌈바이나내가대파교르제저해가네잘라중구도
1: 태동체
0: 딘데제제인마이나이니고난기교가야다내가들려야자샤들려야잡교는게또사교배단류공란라근진하샤다지난이단다김자직임바이내래대사카가제딘데스대기어래아니지난이는균네다직베리다딘데깨져딘데용구도가조깨져용바이나깨져가르시기요스깨져지도가딘데지도임바이나딱심바게지하면도이기다다이기파가바가네파조다안딘데제제직배리다직유다이내래고난인다레시내가자라고공도쉬버와주지주치고도슬러버와딘제인도인베이나베리제약이두주의시라민도다이내래고난게저이게랜로바이나독스테바이나드롭투바아용삼베다직 AI 다제와유바이내제로바직나자테뚜이에게아니체시베티침부시부딘데시기도디직게각도투바이나미릭제마칸데칸데용그레스야다딘데게삼로베티침부都是带不赢的，东山找不定的，忙不歇不歇的都是。困难了吃下不赢的，别的错了呀，中南京啊呢，你东台年给没听的起来是。他困难别的军都接清明都是那阵的炮兵来了。昨天、那都天，那困难给说不单不的嘛都。三路赢呢，早呢，但民都输拿下。
1: 徐总，
0: 他这菜那个名额的呀，是吧？新疆那样给免给南站的。别的，我做送全部歇不着是。提空了呀，唐通嘛的，新疆的钱用的银不银呢？可能给国吃东家来给我当我意思。但是，顶这些东西，但顶那嘛买新疆钱不拉过，退租嘛过，退租人不顶这过个了吧？顶这送的银呢？但退的你不得，送不顶这个的，买个做送同志了吧？做送同志别的全部洗不脱，虽然他没给了土地怎么？他那给给。去那了都有不难心这些事，别的全部洗不脱。虽然他做什么单也得，记住定给马扎他，是吧？
1: 是的。
0: 节省钱给米，他顶这个读书了呀，顶起来呢，这个做送都是缺乏钱的这些事。顶这是姐姐呢，他谈的赢不赢呢？空多我们人生过足的也输不着。怎么能顶给是吧？你起来，忙不起， 남라 대난 놀라야 쇼제 다 민가리 임바이나 면제 심주 남라 숨게 임바야 그디 동구여로와
1: 현재
0: 숨제니 메카셰 있는 심주 토요리 다 이내 멍치와지 임바이나 심주 사비 집에 규름 틀라 계속 곱주 잡니 개가 토끼 메바로와 밤미 수족이 봐 딘제레스 다 대가래 지중대 임바이나 강그리 쉔제 더에 콜라르 제바따라
1: 갈래
0: 진부시보다 밤미 수족 적적 임바 딘제기 내단 지와래 숨것도 다 조종배 고난을 끈지 딘데치나샤 다 단다 차샤비니 기란라야 나즈디요리 슈잔 기란기 뱃디다 유제 르단제 나즈디 가도치에기 텔라야 아니 즉 차례만 붙이는 게 요리스 다 이내래 기란기 제일라야 로와 차례디 즉 가르시고리 균싱게다 대텔라야 심주치게 야 딘데 숙침부 딘데 자 중아요스 끈지 난도와 고난기 딘데 손샤 네즈티 오네제스 다 이내래 다리 저기 말해서 먼저야 돼 가르래서나 즉 미소수 내주다 시행기 잠닝지를 떼제 아니 내가 돼 제바 있나 다 배지 나 조합 있나로 와 당가라 치외수 제바 있나 아니 배지 내주디 다 장산 태제 되나 꾸디 동계 매발 류도 가버래서 다 이모 이내래 다리 뒤 가르래서나 초망부 직내 돕슈 망부지 도룹 체제 로와 도룹 체제 아니 되나마 꾸디 지땅 용도 이모 있나 아니 대 ngara meba kyuwa yinele, tila mutyu je tando, ta tila matza yore, jizo ki cho mangbu, bugya tanga yueza, ani ngara meba kyuwa yinele, lega te, changsa tegi mare su nasha. Ta te tela yina, ngarangi yiji gyaja gyachi ki yue su nasha.
1: Ta taji yina, caili, kangba chungchung shiki nandu lu je siru ki, lupung yine, nyingxin, nyam zhoxin yuna yang, kongki samlu tegi dungyu di yinele, nangcham zhongyu meba. Ta kongi ina kange di tangdu len kwe dun di ina le minnam ne serin kumne ki dukzub rungsi di ina yong su tongwa cheze anzu maza tang cengri simchu ki dupshu di ina le tiwe mangwa ne di siwe ki na shukyur gudi dongchi yin su sung shan.
0: Takdari ta mi mangbo jiki ina kirang la ya jik dun lam kangdu yu skecha chigi duwa. Te te la cai legi ina dun ki lambur ina ngara. Peji yuki maresi. Ta inele nge shirin kumneki kegriti tortuba ina rive gyaring chawe padu ngaran tsumadubi inele chola nedi pobuya chiriba namla tsuzungi lambuji siang tuba ina ta tini ngarangi rinyi chibe dunamdi yinsi su nasha. Ta shuzaan li zengi jugdu ina nganzu cai li girwa pukdunti ngungyuri yong tuba ta shirin kumne pobe neba tatanda zambulingi tenla chini shuzi yori su
1: nga.
0: Kona zu ina jik ne duengi Ani kakya tila zhuy tupje, ani jik didi tangdangi tsuwa nanglo la tsu loo tupbe, zhixi mendo shu ju yin.
1: Lese san zhuan lingi, samdele diyo tilingi lezen, tsangma shu yusin bahi, nga na su jime lezen nang yangyara jay yung.
0: Lingi, shu dian jia hu.
2: Zomki, Dingkang. 이기 제네 데니투야미마 군접룽 틴데고 베게 티남기 좀드인가 제리 제이

0: kome yurme tang regu yang te ta lin tu lam ti tu sim pa tang ni su ma chi lam ngue yang re tian zhe zen pa tang yer tu su kun jie yin bie zhong se ba nang nga ra yun ba lob cha lo mo cho dan yam tu zhe mo zhe wa tang yu jia lu yu ga wa tang lob zhe chui ji ri lung tu ni wa zhe hui da ba a me cham sim ji keng bie lam ngue che ma re zhe xin yu me a me la ji ke dong zao wa ne dong yu me le 농수원단이오라리안제와타제능그휴空气착소리턴비락타제리초비람차체제니나라짐주미디웨지종티네치턴비망도탕부르큐와탕콤더브리지싱나란콩키젠키통왈가웨람징르규토부총와티니나네송콩키섬유르코리아마뇽와식시 직동 급기 계주 교주 르든갈 암라기 척교기 쇼직도 마멜로도 예체가 당 쇼신식도 경괴당 높정 요체 루베 티싱리 쇠베 감게니 랑로 죽지르 쇠메베 나란티디 샹 높진 초수 생베 약교기 지람 초수 독튼지 총존의 튼디 지게기 계주 저람규 샹 시종내 유토 조지 라리앙 도수기 캠베 슝람 규네 지르니 송탈 시네 나라 규세 샹 롭진 도죠 디제기 로가시나 롭자 주진 사고제라 종 팅제 체괴베 다다 가제체 외지리 숨주이 네 롭니 초요니 팅제 김니 칠록두 키르용웨 마멜로도기 체탕 사고제 조춘고 응아히 팅시 섬유레데발 나라 락제볼로 계급 담네 강발 메균 수비 조규 체카와르규 로반토 규디양 로브조기 요르고기 페유토 마멜로도기 칠림바 조드브체와니 메마고브식시 갑데드 바라 준비나제 원키 니디토 류유비 아무라 직부 지디디기 초의 괜찮마 착도도 고르고충 남팁신 장알체와 찰바베니시 콩키 첼룬라 마젠발 첼투 옆네 강탄라 롭차르오 직체나 린도 린제기 경구 신기 참여 제유도 유디 롭리나 나라 응외미기 뉴슈 디르시 냠바인디 콩키 롭지 예고탄 타미진웨 사간 충시기 쿠교직도 디자겔 디디 미셀라 나라 기동로슈 닝군 롭지 최지 나라 교부 예고네 튀어비 동러 제습기 캠비콩 송강铁国长기 굽대 정부시기 토도 쇼시 술도 장다기 천지시 공인 친표 딱신 야문 주당의 유배 마멜로도기 치대샤도 나라 암라기 치스조르급 콩키 나라라 계제치 가시시지 섭섭시시기 고니 암자리 담불둠비 리 마부시 되용지 딥지지지신 시차투 티낭투 고술직탄 고수니지치디 这不如这个月景全都国中你大大都不提空气唱个最美都一年拿了这两群你安的无处以国你空了怕这的颇为就位都差不习去年去落能与对去绝灭空气谢谢早年慢慢玩我谈的三三米听了九年公司马上为牌缺我读这杨年家都绝穷我让杨特色的
1: 지디디기마멜로도기체탕응티출랑네롭체초수규피콩굽디디토괴잠야마나와슈디녜집수롭체제고네마예파토젠키겜지디제수세장웨사강키진다아자티나라라네츠응오마주초디아마라기고수롱에제도라부퍼퍼토동지응위항마유체알라제나토
0: 铁位森林的树洞鬼不行你空气我几盘松土古地人不铁土规矩满能玩修顿铁泥空你三人马撇空日定土巴拉鸡面土而撇不够刚不求被空不不对刚不听信越不贴实刚不进了美军越容空气看着难的等着谈这单学了会这里松就以日蓝铁盘着从我南民森玉来铁松
1: 23日日本列车为永前街前子铁矿的塘，不住给列王给家住里特特七八。

0: 오야 저거 춘추소 텐디리젠 슈삼 다가 쇼긴이 나조 리젠 지메나 양자 통요 다트 아
1: 정중 루리 좀비 저부 친구 저 공감사 기란 솔라리아 어글로상키 시론지디나 용어 가수주니 데랭히 리제나이나 베기 지중 정중 텐베 요부시베 리우숨바 日本키 렌케와 시바디 시기인베 기란츠 뭐만한 신체 샘플루체 니에로지

0: lo sar cha la ni thun du ge sem la so ni ni nam ga yin bie qin da ge zhu che tu ga yong ge ri zam jie ta bei ni xi zu de zhe bong ga bo cha qi song a zhe nam gang ge xiao ba thun du ge ga sa ni rang ge san da din zhe tang tian zhe qi xi nga xu yan yan qie de ren ni 日本雅集切的新国土起不起各地的蓝白土请到主持土啊当车边请到给喂屯主大郎给主持土子里边写车不起屯主给我请到了土子上月我了呀请到其他年哪里呀披露呢写去吧当切不起 Rebong karpati tuen hien. Londi rebong ra gyakbu chinje nangge amaya nga zui chinta nang ya piki tupi chwe jang tangbu tang sui jang ngangbe to si gong kongze sui zhong zui ma so tati lebar jie gui lupsho jie ser ni rebong ti lupa shi. Rebong ti ni kye ji ni tu puro xin chung ju chie di mingwe par jo shi. 爹爹请到亚城请不起你喂陈柱让你直播爹明天家过个直播写吃不吃天柱爹我请到了请让你请不起你请不起这些不起爹爹可是天柱爹请不起天柱爹三爹虽然那么车车来把的身体 请到南土四百岁家乡堂控制下嘴嘛说给年龄切片请到你也曾请不接的听着给三代呀让给俺用个月吧看这次还过去没写这不是听着给三爹日本给连接去小姐请到给到我呢
1: 他的日本铁扛得越写这本三爹爹爷写三年日本先帝顿不知各地的请到日本铁肯定几年停住了哦停住让给日本铁俺了这边呢你让给主持咱们当桥三万停住给开浪不是爹爹的停住给主持日本铁 아바 제브시 진다 시카르 로컬 진다기 론디르 지고 랑기 년하 야송니 요부초로 랑카르 방지니 나라 소지시 롭쇼 지지바타 제본 르베 제본 차포아달 중에 유삼니 예오시 딘주 산다니니 코베 나리나 게임쇼로 게임 게파비시 진다 시가르 리급 대가르 수어치기에 미캉치경 매배 욕시라 왜 레본시기 렌게가 렘마중에 시트리버지 욕부디에 루진다라 렘마중 서버지 진다기 양 튠루사를 용디 게잉에 취 나리야 고고 탕니지 취 주체 두지 지시 서버지 튠루기 고치진다라 카르난송에 튠룩게 하코유나 양 마고쿠유제네 게지치브시 진다게 랑기 레몬티 니 시가르 렌게민도 서와시 튠룩게 진다라 원장님 렌게 주버디 키랑기 무소 시버 마르벨로 지 셰브시 진다 고통베마
2: 아 제제
1: 丁爷我是同事三年马洛刚没脱鞋

오야 초우친지 초 팅디 지롱 시삼 다주인 레젠치맨하 모튜니 청중 텐비 욕시베 리우시바 코마랑퀸마 시바디 시주인베 키라츠 튀도도 닌주여 저유 다 되아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주바 파라 감기 초기 유래진 동료 주주 주번의 중립이 파라 암기 초기 유래진 소 동료 주주 중립의 조성비 파라 생규를 유래진 동료 주주 조성내 주십이 파라 미리 양예 시비 직제 유래진 동료 주주 주십내 주영업이 파라 기린기 링시소 치지 유래진 동료 주주 주영업의 주주비 파라 기급기 지주 기이기 시드윈 레젠 동요 주주 주주분네 주드윈비 바라 선규르 레젠 슈주 주주 주드윈네 주업게비 바라 미리 양예 시비 직제 레젠 동요 주주 주업게네 주르고비 바라 롭종기 튜츠지비 레젠 동요 주주 주르고네 니슈비 바라 감게 초규 레젠 동요 주주 니슈네 니슈 증이비 바라 암게 초기 레젠 소동교 주주 니슈 정이 내 니슈 자송배 바라 티링기 링시소 치지 레젠 동교 이비 현재 내 대다 센시는 규제와 유 현재 심장난 거

0: 中央民望关切农村联控仪。
1: 中央民望关切农村联控仪。
2: 他的你，三九零两站列车属于特殊仪。
3: 세계남부초샴라선규로념자리전쇼규인디그리고는비벤니츠지접수지시진핑키중국계급카다초가니중국총라친비고급념주투바라구디동왔다개난기총라도진족중교수동와뇌소뉴종리규진보라구디동와섭슈뉴종콩비람수사뒤제체디뷰리튼제낭진체제치로동규인시대나유龙安镇的七个军阿兵工作落了，让这个艰难在住的边疆空白了，蒙西人心的牛不断续切入动物的，出境阿来特别艰难的出门了，组成复杂起的中国边疆空白了，代表的怎么能给边疆叛乱的怕感加以当心有？面临外空，山东的七家牛庄开了些个青岛加固雷公的准备，同埋团友的俄罗家族去意了电梯，该用说。阿维里格牛索能真从别塞扎托马提别有，塞扎提尔丁呢？控制阿维里格呢能真前边低了，国债级美国边突破龙数九突破有。克莱提跟古瓦翻有人气，按住巴塞的人拉吉尼边推出，哈拉姆人顿呢苏就帕拉通都当突破的。最终说，罗达拉拉吉尼边着上国七年学长牛都当突破有解决有。가구내공기동지개발하신는다룰로되도랑계기응소뉴종기치동낭전치제고르통주로치니슈쨍하다시동등기심받다대나는기퇴충불에계지주주다청중구파리유대낭낭전치제고르통주로치주다둔동십기심받에계지니슈쨍이다청중직파리유명예파라랑계기낭전시균로죽둔둔마라콜라시뷰앙이브라리뷰松江区七角牛庄市市长杨涛一，老队都南镇派子，加上你说这里的城中几个新派的，启动了我们团队脚步模式。南镇的派子到我西端么了，就叫你沿军疆突破。中国南镇企业切入湖大东的呢，老队的陆军的团不得，空白的东西是不啦？早晚筹备，特别的吃的皮也不谈。按照这个块的难度，你别念别的。군단님도경주투표로쇼신유지주유주제토베치조고이갸치로단데냠레냠게기넘버사바뛰바띠지접수지시진핑키급시비중국계지낭전의만둔조지구조제교토주둔조베담시낭급중국로덴교르밍아점링라총례고급냠주체조인시낸둔나유시진핑키중국낭전체갸치로동교로나르웨낭진체대牛总同样空白了，规定动作因。中国南征牛总了，规定动作杀掉北端区蛮多动物的。解放军为陆地冲动的西中区的南征冲锁的三多历史动物，坦赞渔民集中的南征冲锁连轮解决了规定动物。他国的结构呢，南征前蛮多动物在解决引起损友。苏军结构全部是银白案的，让解定义过了是被两个南定时小心。对面就是落得了土木托基本托局的规制级别正明的说着了求生育。让这些一下下来南地了卡桥北过一年来的短时的各工银白案呢他来落得土广西以七角牛庄的南征起在南宁的推送不来加上你说这样的怕不得多点节日的我的家主农来人说团来的团结就是南征起在的拥有派局的规制托局。广西防城港出个主农来农起来是个七东南镇来个铁，沙坡颠簸的，怕在菜街进南坡上坡安远。起来的经过吧，刘春来意，马祖就是先进的菜笋人最七八银呢，蹲七十就行个南镇七百，或者只打个顶秀，军队啊七六七八的，冲着两家人也不穷有解决有。再就这个七不行银百元呢，让给你。계급도서구계다축출학점기뇨종록다조보인받다중국총례콜라시브치동러야규직뉴버튼제균등아치루친데인신점링염주기총례친부로교류유이시아샤류신제다뉴질랜기워스튼제유럽기샵수소뷰리튼제대배망외균제미바라중국총례퓨숨치조수동신유바다퇴송원둔기락제직제다가제솔라지중 Bülü Maju Gözece Nangjin Çebati, Zhongkyu Sujunki Jeda Kısıpta Dendu Dongyuda, Rindan Jeda Zisuntu Dongyuruya Degyo Kheçinpa Tobiyo. Gaguji Gepshu Yi Shuzhan Xunpa Wang Junki, Genangki Benju Gündü Ngang Leksu Chobata, Zeju Ki Mingun Betupshu Gündje Mibara Duntubata Dune, Gyaji Zeju Bi, Kolashibu Bülü Chongso Tewe Mangwa Longsu Jue Tupa Masi, Zemlin Gekup Kalaya, Zhongkyu Nangjin Cheke Chiru Dangwe Chune, 총례 팽기 대회 망원 도규를 제주유 중국 예지 낭쟁의 마든소니 직접 수지 시진핑 공우매 주교다 공우매 뜸바 공우매 구지 공우매 구디제 낭외 점링토 낭쟁 주제 조보를 제배 계급 인배 뜸소 통마티 임받다 중국 정경아 점링라 총라 공무 예외 지득 개침부지리 급급의 중국 예지 낭쟁의 마든소 촉배 바라 님 개주야 매받다 계급도 서구 고주 코구이 길에 책동 얘기를 학점기 길에 기침도 나쇼규 견제샤 신유진 뒷나는 게 퇴송벌에 길에 갤 학점 만도 친유 중국 계지 난쟁의마 둔소 주기 주장 宣바 우정평기 다르게 집에 변종 의전니 나신 짐도 나쇼겐 주쇼 인바다 어리 길에기 견제샤 배시균 치쇼 인신 Farenseda inji Niuzilanjiegi kilegi mingye kengishakbe shijunti naningle gaysingyu. Talutandu, Asiyada Avidige tunzegi chidunku rinburu chedi kolashibi hojoogi gigab tibwe mangwe nangzhen yuma tunzogi dikbuti pechuu yakbu chekyuriya guidi dongyu inshi juyu. Rangyegi rengu nga nangzhen chekya chiru dongwani gabdungi chidabshik minbara teni zemlingla kachobata, junggyula kachoba, tumung kongbila guidi dongwa chegi 푸벨라 섬시 체바시지 점링기 소자 림주 림보다 점링기 총라 균두가 갸기 동화다 뛰네 중국 낭진 요종 덥디쟁기 주제 균제메바라 토르 동화다 낭진기 명은배 돕쇼 옥된 제대 콜라시비 변주 공비라 근류 사바 능규지
4: 디글레 콘네 비웨 네수 계급 면주 견송 주기 최주고 님 망용이 면주 견송 결론아 챙기 차고 중앙 바 협자체 유바시 차고난 Leishuji napa sabi minna genju naa shubba taa sasa xiantu menju qigub merin tegara zi gyaba soki tunzen la mikdi mangchu tunggu ki qiji bangu mikse tu su yuba shi. Mangchu tunggu tangbu, mang yung genju naa shukce dentu dungyu taa bülce rinburu chayu. Jik, mi jigla yikca jigdi chengxi tunggin jul yu nipi taa kyabda chiru dungyu. Mi jigla yikca jigki mang yung genju naa shukbe chengxi zu pechu dingsa dungyu. Ni, Rimka Sishun Tha Dizian Ka Tunjur Ngan Shubhe Maang Yung Genju Na Shubhe Le Tunki Guidi Lam Sui Tugu Chandu Dungyu. Nedu Lakir Yuchi Shizhe Menju Genju Na Shubhe Siju Tungyu Chayu. Sum, Dabdun Le Shu Minu Tha Le Shu Nampa Sabhe Minam Le Shubhe Shizhe Menju Genju Na Shubhar Guja Tha Gyabjur Chayu. Dabdun Le Shu Minu Tha Shimbo Le Mi Le Shu Nampa Sabhe Minu Je Genju Na Shubhe Zhungu Zhudan Tugu Chandu Dungtab Chunhe Genju Na Shukche Turu Dungyu. 미국의 레데 켈레게 중유 주베 겐지 카세 수디 키왕 겐송 시슈 치르 동유 시 계급 인면주 겐송 체리디

0: 이렇게 면주 견주 섭수 코든 제주탄 면주 견주 체진탄 유미 로드 대탄 익차 편주 지투탄 냠주 치수 체로 동주 니버 면주 견주 예정류 섭수 전부로 체주 면주 견주 예정류 견기 군주 섭수탄 면주 체균 견송 추시 레동 대신 면주 견송 현탄 냠투 죽제 갸와 소기 섭수 추시 체주탄 면주 견주 앙다탄 지소 견주 칼라덴탄 견주 나슈켄라 면도 괴바탄 member group ba dang ji juk ji suo ji ga zhe men xu tu zam ki tu du che jin da du tan na ba ji ji ji xie xu ko du che de tou dan xie jie ren ra zhe ta ne gu zu pa men ju gen ju ki juk ji suo ji ne ba ji tu tu ba xie ju tan mi ge ge men ju gen ju yi cha la dian tian gen ju na xu ken le de dan ki jin tan pa me xie xu ko du xie ju jie shi
1: de ge le gu nian bie bian ni zu song dun bu suo zhen ba gu yi chong le sun xu nga le pie wa che ba da 종공기 제주 축도 동규 고르기 삼자시바 니두 제조수 용라 제바데 징니 종공기 제주 탑람 림보라 갑교르 치베테 삼자나 총좀 동다 총강 치리 교주 림보르 숙진 제데 샹다 총대기 총든 띠네다 직도 신수 좀라 샹다 총대기 견된 튼제 좀라 침보 수와기 죽준 림보라 갑교다 계급 진앙기 차진 총다 낭진기 사공기 총강 당부 주부다 더망 염송기 냐자 사제 규르규 사베라 꾸디 동규소 뜸바 니니 종공 총례기 레남 사뜨다 뷰리 총다 뒤규로 꾸디 동규태 삼자나 차진 존베 종공기 무지 킬레다 개기 총뒤라 직뒤 뻥이 쯔바다 개든기 다르스 튠제 종공기 총라 립교 잡교 틀레 당부터 니바 숨버제 냠제 토베 제주 제다 뒤규소 뜸유 숨니 종공기 총소다 십주 코줄리 규르태 삼자나 총다다 수입 직배 총소타 총계다 총습도 뷰제 직교용과 꾸디다 가르마 중에 낭 망변 코제 종공 수립교로 꾸디 동교 총된다 신례 직례 유고로 류종제 촉두 공비라 꾸디 동교소 등유
0: 디가 레코네 비웨네 수 니자르 초마기 카탕부 주범 남주 동계 로마 포무츠 님으로 남주 주도도 법에 켈경 포베 제시 리주 스마탄 단데 제모로 남주 주도도 법에 종달탄 제시 투점스리 기바시 디나 콘소 탑조 당부 봉디르 유유티 라얀 탄니로 친기바시 차조츠 니동 니쇼 저솜노로 남주 동계 딤루 체반해 단데 콘소 림싱 찰룬 중어 통급 가츠르기 위바식 도지 주바시 갸조 세비 초공 가김 허로 테브르 넘주 카시 식 직지 니투투 그레 데뱅안 퍼브르 체규 테니 초마기 카 당부 주범 넘주 동케 로마 범무츠 니므로 넘주 주도도 퍼베 케장 프로페 제십 체바시힌 넘주 주도도 퍼베 케장 포원니 주범 넘주 동케 기 차롱 최지 가즈시 힌라 커잉타 초도키 뮤탑 최규페 톱단 라키리안 인싱 감세 남탄 딘시르 치바탄두는 초도키 넘시 쿠류 티괴 뉴크신치라 듄도 마우페 남루동케 로메 남루동회 라제탄 싱캄테 랑세티웨 토유 초도 커지 로첸키 왕멍디히 초도도 레베급 싱캄테 젠룬 체잠투 강인시나 남루법제 디부중충웨토 출럽타 출롱기 슈겐티베 왕키 모두야 마레 요미자바타 예윤토 쿄르시페 칼루규르규 티웨 14개 랑제둥기 휴제주바시 니모로 남주 주도도 법에 제시 리두 순배지 제모로 남주 주도도 법에 종달 지구 소유 남주 동계 로마 한몽키 원투 구지 제배 초공수 레유바시 사수수 레바단 듄테 총의계 통제 지마주 조회 한몽키 남주 토게 다제 유체기 정실 대네 림시 남주 풀쇼 요산 제바타 디신 조린 디부 체딩워 고급 텀진키 테브르 남주 대기 마사로 법규 칼로조르데 데랑아 주도도 법투 위바시 소마 카드르롭진키 한멍키 제모르 남주 주도도 법규니 삼초레 중세 가와토 총외 시부니 나티딘 힘페 강토 총외타 강토 남카 힘이 인치 체카부도페 추난 중라부규 제주바시 Tiringi chudodu bopi legen liru chungweji, komu rengi lengu zintiwe kase chungyula lechin yusar gyuti chudoki legen katan gengrin gyatsu legen zupi ichi yan chiru chingyu. Tsumagi katan bu zubu namru donke loma pomusuni nido nishu zaksumtoru namru donke dimru cheba yu tsuma kardu lopchila liba shikshi. Nido nishu zapsilu dawa shibar teng tang bu kikyan purwe liru chungwa ta losum na namru donke loma pomu teda ni rigbe shunglu lopchung cheba ne namru suyi juri chebe par chalung chungwa shi. Lechin, Kongchui Tungtung, Jondara Zanjin Naan Denpe Chepe, Jondara Lopchen Sama Likzhu Chegupa Tang, Lopchu Jiwe Jeshiv Likzhu Chepe Ji, Tare Tepcho Tangbu Bungti Naan Yuyunbashi.
1: Diga Ligu Nenpe Pe Nitsu, Gezi Jikab Kangi, Degangi Jisoo Mungu Todam Sui La, Sobju Ye Gyu Korki, Gezi Jikab Kangi, Denpe Jira Chepata, Nyedong Nishu Zidu Lu, Dawa Gubetse Nishu Ninnesung, Langlenda Gyuri.

0: 시행기 초와르 퇴응어 매수기 예바 수유나 키완라 뉴즈당 외 콘소도기 규바 카세된 유바시 대단 접지도 키완라 전류 제배 차주티 팀순라다라 제배지 던도내 유치 제림기 땜비 사바타 티신 티 차주로 팀진 촌해 제세야 초기규 규시디난 팀강키 수주르 팀은 총강기 진다 티르 투가난 제자 충도 동회 주지 제도 주가 타 면주 중요 고로 야다 니슈 적시 타 구수르 시 타 생캄라 뇌자 수입해 심수 부유 고로 숨동 하삼 견대마 장라라 구습 제구회 춘다 제유바 시
1: 디글레 군의 배변 니수 예자라 표랑 요조 민지 강기 중규 멤베 투진 급 고바다 민지 강 운이데 롱어 야다 주코바 딘디 슈베 제구 습계식 배유 계급 림베 수리 로벤 체마다 개용기 차견 종로 멤버 표현한 교정기 표로 소화리 비에 개왕 러버겐제 대신 개유 슈벨레 수 투미제 표현한 교정 민지 관계 우지 남베 페브로 민지 관계 내슈 닝바다 고대 멤가 내도 디제 멤강기 로규 짐든카 수리 짐든카 소수 시고트 페비유 콩남베 민지 강 운이디 롱어갸다 주코르베 로규지 피림라 치젠다 필로소와릭베 균진라 제제나와마세 멘지강기 멍시지괴다 멘주 구요제라 중외 남살라워도 규바 더비 콩베라 규륜십드나유 딘인치르로 딘제속진테 응음지이덴베 제류트도 응수고소신 표란주중 멘지강기 우지기 시지표바다자 멘지강기 퇴럽직하기 배덥렁부로 지젠다 멘두미나 미릅내 미릅기 가제 둔중나와라 악주나와 대신 마웅베 콩베기 믹제라야 구제나유 표란조종 초딘디당 우렌기 제유 우지기 송셰능급 멘지강기 롱어갸다 주이링 표루 소와릭바 균진다 타르베 땅왔다 만조하기 대당라 갠송집에 태토베 중재라 제도 등조 나와마세 친중기 공배라야 도리 스무주유 디민 댄제 속진 토하던도 생두다 개방 댄슈 직숑 균진 소하기 제고 럽도 림바 배왔다 멘지강도 차례 낭데 롱어 십주 송외 개왕다 레수버 견제 남라 표정 레기기 생다 표대 코나베 롱주자 망베징 표루 소와리 베 탑서 당보로 가제 베덥다 게세 메베 레기 표바라 라나메베 구두슈유 대단 접지 멘베 투진다 송제기 원드 미게다 촉박하지라 멘주 뷰제 도담기 차가다 표정 표루 소와리 베 내용주가기 차가 표정 멘베 차가소 낭데 코나베 레줍기 쪼심다 닝돕라 규자나유
0: 디글레 쿠네 비베네 츠 니도 니슈 저주르 점링 추미 촉첸 치 주구닌 비징토 고소싱 점링 용게 추미 케군키 춤제 케진타 튼제 사바 토마르 지미 체버시 니도 니슈 저주르 점링 추미 촉진토 점제 숨동하 점든 체베나 년가 체베 각동 퀴토 주촉베 추미 카지규 태양 메쇼선에 메쇠바타 년가 체회 술레 꿀시 체바 발소 제제 돕슈기 레주민의 첩체디 년가라 태가라 카데조 도기휴 점리 추미 소신케 점간 디큐 도규급 점간 토도 유베 류봉 하장치회 추미티 데모와 민용의 시키 이왕구 유진 계속부 링세를 미 시점 유바타 라니 양바타 듄테 지단기 미유 추미타 맨저회 돕치회 촌나식 무디휴 탱탕보로 용자수 점든 체배 실로 냠시키 미이 추미테레 정진 신뢰라 제타 록주 편주 냠제 체회배 지게 림베네 둔동 림베 발히 돕슈게 체가레 게톱진 추미 톱진틴 닝듀로 예진기 송경타 갸주 띵투레 줍 대신 속진 예진 소키 까치 치신 닝가 체외 레남 테달라 주초 점든 나슈켄 송바양 타오히 베나 띵스베 갸소 사베타 닝듀 크루유더브로 데자 큐베 라바타 티진 택제치웨 추미제티 미첩치초 제세버시 르부치웨 추미푸 데자 큐베 추제키히 누바 침부든헤 닝가치웨 크루유나 레겐 두투베 르와휴 닝가치웨 디지 크루유 트루 추제키티니 링뉴 데자 미네타 총디 디르도두 꾸위 리더타 티신 머치니미 롱수 초다 규동 추제소 직제 나소 제주르체 유베 밀랩가웨 닝가체웨 쿠타 산람도 규티 뇨제 쿠유키 정시 추도 제도바탄지 초규 타주 제도 티 디지 데차 터출라 略게 초베 정시 시진서 코디 제도 규바시
1: 세가 넘버 2 콘세선 규르 년주 쇼게 바상 함라다 렌지 원두인 리젠겐 고르난겐 계산디 길라지

0: 터브리 당 젠즈
1: 비리 당 냠레
2: 시디 당 공피
3: 점링기 티린 카상
4: 점링기 티린 카상
1: 싱글링케 공캄사 샴라 점링기 티린 카상 시베 레젠 시구히 텐디 레젠키 낭튜엔 조니 디르쿠 시낭키 중국 타 몽골키 탄구젠 고규 냠레키 라글린 시베 고스타 여러키 중쿠 로구 랑코르 문진 치탄 그르회 게브종 시베 고 알베스 주회 캬좀 슈르 교수 침부타 여러키 추소 도절라 죄감 침부제베 고 게크 페케키 각즈니 멍시디크 중쿠 켈레키 중겐 쿠르회 앙클라 추슈 로칸 치슈키 고 자벤키 마게 진로 사르페 럽규 강고 타직토 제괴페고 야튼타 냠레 튠조르 페게 제르 적페 렁부시 제베고 소히 샴러 팅디 리진키 낭튠 십트남 센존나 몽크기 컵샤 초싱친 다시 종키 양신 갸치웨 자당 토토 올렌디르케 사네티케 레미시키 제가 사르괴버 치티 페미토 그루웨 트럼바시키 잠토 용티 미세키 순경 춤제시 대유시 사괴페 춤베 낭토 마르테파 춘디토 럭투 가유바동신 可인소 말라키 윤진 딩고르 갸신 유시 원체 사네티케 쪽부인베 레미티 사괴파 말라키 간츠 럭투르 느즈미동워 싱기유페 마르포 용티 간소로 괴미시지타 Kongtang le ro cho, ngin tar le gar zhong ki lampas tu sa di gyu gu yu. Kom su tar, chombe jam tu yong di lak chun nam di tang yi min da gyu pa tang. Pe mi tu gyu ruwe chombe ti lak chun ne jia sa lu gyu pa ma si. Mong kui tu yu pe zhong kui ma jo ke le tang, sa ne ti ke zhok pe. Nyam tu za tang di sung gyong chi pe bang bu yang kyu yu pa si. 我连第二个天，平民春不提帕斯塔人不灭尽。第二天，中国江南天空的作客，蒙古给客托马自恰桑当地马岗村镇集片，新兴公司日共齐心预不他。天里，中国蒙古给客托马自恰桑当地马岗村镇集片，江苏春我第二是谁？明安雅蒙古给客客。 사콘 갸체 듄줄하참라 세시민주회 지구르키 슈킨테뷰친 델레타 추레니 몽크게크 변조르키 가딘 케진시갸시 중컴 쿠휴 냠신인피에 자당쿠토 튜레피게타 뉴주 송경화 지다 토뇽용와 지구니 가즈구두키 튜웨키 교육시식토 교육시 중국장람튠콩 신신공시 락달 진동포 공민산키 오주체듄단나 뉴웨로세신 공스티 디지 타구키 추미 갸라섬라 송공키 체텁라다체프타 몽크기크키 동부통주로 주족비에 칠시나 후르다슈티 디르구타 니에고르키 응어키블라소 갸디블라 모투 구디단유시 니에동니슈쟁 르파트호 공스티 신동 체지타 니에동라덥진 지친 주차라키 오킵 갸딥 리그투 총엽시 딘니 추로 코르규 베치 말라니 카공 디르드 말라키 파스타 종크 응은튼 장도락제 원래 데크쇼 튼크 중티 몽크 게크키 딜레 장도 초교라 누부는신 엽시 원래 데크케 디르톰 소제크토 추코르규 베주키 말라 차상키 주 튼콩 크숨키 권해 코르규 제투바타 디엠 소체긴신 러슨 왕키 튜엔기 루지소 시제찰 꾸주 제버 상마 코르크기 추키 장소 제베제기 추티 디르니 즈니 디엠 소찰 치창부타 베주 사베치 라르샤 디르니 즈토 록디 크숨키 코르크기 자유제 주토 대추 튠콩 준중 투베 마체 디르니 즈기 중세 뉴슈가 충투 진신 코리오 박조키 녀가 눈데가 마로 다 옆시 올렌데르키 코리오 송경데진키 소괴퍼 蒙河土了黑我这切断单了第二个题蒙河给客客同面将到英明我对他开工点点满了真语境春我给我对东西南了推到土七十公举这切不去店家团给他切电送切不当切不及三位地不他我给不了多根不够我用过农田切都不一不是 公民山区，体外间开工七五十年，俺村三年的个塘严重切不去，三年忙错了，偏个给开破严重突破切割的严些决心。公司体三年的开，电力开六十六年，切断加拉站扩断切片那，蒙古也公开，里面加就过不去了，咱们先有些。 公司提的团三年提开开了，送去了他娘们两岁左右。他过去团里偏个来向，规矩节约些。明年下娘们给做去，七个月过去接近去，请教教去。最近听绝对不提，蒙古给个去，给是乌兰巴托说操心约些。蒙古给个南来就给局长奥运三年去。 三个月经济堂连几个中区七个月过去堂三千六十三天俺们用配送超过三月钱这月中间那么厌社区贴个堂他呢给几几做去给连给客图特别便梦中给客女婆七个月过去开工堂俺们来去对人心头养不越解决多
0: 法兰西BFA 从来只能去第六点片切断了钱中区浪花列日期偏给写不贴有了给吞了列日所最多的给给他定时切入时来前天那修建观众去中区落归浪花期吞了扩展时部来接他女其人就女伴电梯有了给冲事干不点不做不他 考虑这批蓝块团里去昨天小区苏九路湾南北天体育馆温室推土中心片温存切下。结束年间天，拆解期间拍中国蓝块团里批给修建进步堂，约了土保险团心有不适。中国蓝块约着冲上去别局次，几层有没贴。
1: 西征去去铁东去连得越近，有了蓝块苏军从北屯出去，东西来我们八十几公里。第六路的土，有了冲山，中区蓝块开来去，几条去，盖起古塘城墙，我爬爬越不塘。蓝块土，大王出发，盖起主塘城墙古身体，铁矿土，来这个永康安安八街片。
0: 你懂孙就老，感觉就来给外头去去，趁机说来不是。第六大王安排，有了农民冲着走活，中国表达去，南国三百多块钱，这边去南国开了店，汤马给贴，一些也表达去，按唐布来不谈。其中唐布，公园旁边有了给二月拍下了，更多东西归属唐布可以不是。我看。
1: 有了给团里列日期，王三儿，我们这规矩贴不腻，拍回西昌怎么应办？另外，中国蓝块塑料两文片，这台视频仍旧拿不贴实。从这新旧这些，爱是可怜贴。法兰斯坦、加冕、意大利、西片，因此这给个案，当这接不了我们八十几个银行。中国表态蓝块。
0: 我对这件事坚持谈论这件事多次提，我同你去做些事，感觉什么就做几年，我同你去怎样聊，感觉是不是不断拍拍提，而且不打脸，他们给又不是，有了给男性在举报，体外忙活，中国蓝块去三对去给他，人员规制，我对六个六十七，送这几个又不是。
1: 下个月，法兰西蓝块老旅客，中国表态去蓝块大不忙不谈，别人接不谈。海南民生片，蓝块去直接规制他，女个社群，别具年龄介绍，长久年定着接不谈。北控多次到外团菜去送年提，三年提去创始人人日新，点头送又不是。
0: 我为了写信，如果有蓝块去村片，中国所列团菜里，有了给中国两百了金币，随军拍。